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좋은 직장과 많은 돈과 발전하는 과학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긍휼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묘한 인도하심과 놀라운 깨달음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임을 알고 기대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인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구현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이제 주말권 진입이죠.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날. 오늘 또 월드컵 우리 축구 경기도 있어서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더 증폭되는 그런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까문제님, 훈디 해영 작가님 좋은 아침! 라고 시원하게 또 하하하 예, 웃어주셨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 우리 까문제님. 칠바람 제이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아, 훈디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참 소중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이 있어서 이어폰으로 집에서 듣는데 언젠가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해서 스피커로 빵빵하게 듣게 되는 그날을 기약해봅니다. 아,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예, 같이 공감하고 그럼 좋겠네요. 소이 1226님께서도 와주셨고,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배웠는지 소문에 나건 안무를 추는 거 있죠? 아까 1부 때 덕분에 아침부터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를 보시겠죠. 아이를 키우며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우리 소연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찬양향기님도 장문의 산.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이포유 채널 개편이 있죠. 그래서 당신을 향한 노래가 10시부터 12시까지 샬롬 CCM에 이어서 송출이 되고 생방송으로 만나게 되고요. 샬롬 CCM은 한시적으로 네, 저녁 6시 시간대에 찾아가게 됐어요. 네, 이게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저랑 혜영 작가도 그래요. 예, 좋은 프로그램, 좋은 혹은 좋은 DJ가 와서 그 시간대를 잘 또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꿈에 있는 자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땡스 기빙 밴드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제이어스 시편 139편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었고요. 꾸미는 자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여유나 님 도와주셨고요. 50을 눈앞에 두니 이곳저곳 몸에 탈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맨발 걷길 안 했네요. 샬실 들으며 맨발 걷기로 면역력 올리기 시작이라고 남기셨는데 50을 눈앞에 둔 저도 요즘 이상 신호가 막 몸에서 나타나고 저는 맨발 걷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사무실에서 신으려고 그 지압 슬리퍼 같은 거 하나 샀어요. 압력 좋은 걸로 지압력 좋은 걸로 그래서 가끔 신으려고 합니다. 1684번으로 훈디 저희 아기 많이 컸죠? 지난번에 머리 숱부자라고 훈디가 칭찬해 주었는데 오늘이 50일 맞는 날 우리 지안이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잘 성장하기를 이라고 어머 지안이 어머 눈도 이렇게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고 귀여워라 토실토실 머리숱은 여전히 2대8 가르마를 탈 정도로 머리숱이 이렇게 많고 예 그러네 아기가 저 안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 손가락을 아기의 그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네 귀여워 지안아 무럭무럭 잘 크자 네. 듣고 있니 지안이 엄마 옆에서 그래. 우리 러블리 아빠님께서 내일 우리 교회 마을 축제합니다 생명사랑 이웃사랑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아이들 에어바운스 물놀이 키즈카페 먹거리와 아나바다 물품 장터 야 크게 여시는구나 마을 축제를 좋은 날씨 또 사고 없이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예. 에어바운스 오면 애들 너무 좋아할 텐데 날도 더워지고 물놀이도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예, 무사히 잘 성료되길 바랍니다. 우리 둥이맘님께서는 유치부 교사예요. 새로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내일 학부모 간담회라는 걸 처음 합니다. 오 교회에서 간식 준비, 찬양 준비, 뭐 기타 등등 교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유치부 학부모님들 모두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훈디 좋은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뭐 제가 드릴 팁 뭐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와, 교회학교 지원이 이렇게 있다니 부럽습니다. 예. 저희는 교회학교 인원도 많이 줄고 선생님도 이제 한 분. 화이팅. 예, 잘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김태홍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리고 김민수의 다윗의 노래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신앙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불편한 길, 고난의 길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사는 길은 좁다고 하기도 불편하겠다고 하기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맞는 성경적인 좁은 문의 삶이 될까요? 어쩌면 쉽게 가기 위해 편법을 행하는 것이 지혜인 시대에 다른 사람을 제치고 빨리 갈 수 있지만 양보하고 천천히 가는 삶, 누릴 수 있지만 남을 돕느라 누릴 것을 포기하는 소박한 삶, 어리석을 만큼 정직한 선택, 나의 번듯한 성공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해도 남을 잘 되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삶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길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매일의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좁은

GL 좁은 길로 피처링 심플리포였고요.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정 목사님의 칼럼 어디가 좁은 문인가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들 하게 되죠. 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좁은 문은 과연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좁은 문일까? 오늘 샬롬 생각에 조금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바로 매일 정직한 선택을 하며 사는 게 좁은 문이다. 누릴 수 있지만 남을 돕느라 누릴 걸 포기하는 소박한 삶. 또 다른 사람 제치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양보하고 천천히 가는 삶. 아, 이 말은 너무 멋있고 근사하지만 사실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인정받지 못해도 남을 잘 되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삶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예. 어떤 울림이 있는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9시 44분 27초 지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파크릭스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감격의 시간. 아, 나 감동 먹었어. 예쁜 딸이 오늘 연차를 내서 새벽 5시도 안 돼서 1시간 30분 운전해서 달려왔습니다. 바로 제 생일 축하해주러. 우리 가족 식사는 내일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엄마를 위해서 달려온 우리 딸 사랑한다. 고마워. 아, 우리 파크릭스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의 이 감격 내일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 닉네임 나이테님께서 새벽 배송으로 꽃바구니 준비하고 쌀밥과 미역국 끓여 아침상 대령. 여보, 6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다음 달 큰딸 결혼 준비까지 겹쳐서 몸과 마음 분주할 텐데 힘든 내색 없이 씩씩하게 출근하는 당신 모습 보니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참 아려오네.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해준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올해 큰일 잘 치르고 그다음부터 내가 당신 더 아끼고 호강시켜줄게. 오늘도 힘내. 화이팅. 여보 많이 많이 사랑해. 라고 아 우리 나이티님께서 60번째 우리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이름도 있으면 더 좋았을걸.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신 것 같고요. 스마일50님 우리 사랑하는 조카 하늘이의 결혼식이 있는 날 내일이에요. 축하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하늘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축하곡 전해드렸고, 아, 제가 우리 이은주님께서도 아,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 저의 단짝 승보 씨의 생일입니다. 하나뿐인 남편 승보 씨 함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사랑하는 아내 은주가라고. 아, 우리 승보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 함께 부른 이슈가 이슈아에게 러브송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오늘 이 키워드로 사랑합니다 양아인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축복송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사랑이 가득한 그런 축복송에서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줄라이 프로젝트 송정미가 함께한 사랑은 언제나, 또 앞서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가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말씀이 정확하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마지막 생방송 축복송 마지막은 아니고 내일과 모레는 녹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Joy for You 시작과 함께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시작한 축복송이 제가 3년 전 5월 1일 5월의 첫날 또 김은영의 축복송으로 여러분 찾아뵀는데 이제 또 그 긴 11년의 시간이더라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로 오전 10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노라 인사 나눠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름다운 한때님도 생방송은 마지막이라 글 남겨봅니다. 시간은 바뀌지만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려요. 저도요, 12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7493님께서 축복송 오전 마지막 방송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며 허브농장 체험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만든 상큼한 레모네이드 우리 가족에게도 선물하고 싶네요. 그 향이 너무 좋다고 이곳에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동사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하고요. 이렇게 또 향기로운 사연을 뭉게구름님께서 화단에 곱게 피어난 달맞이꽃 개나리꽃, 장미꽃이 어우러져 피어있는 것 우리들 마음처럼 곱게 곱게 어우러져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관련돼서 이 곡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길승 그대 화단에.

정혜원의 음성으로 넌 아름다운 꽃 들으셨고요. 앞서 이길승 그대 화단에 유지연 사랑은 동사 함께 보셨습니다.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꽃시장에 갑니다. 이병희님 써주셔서 넌 아름다운 꽃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오전에 꽃시장 가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교회 성전 그 앞부분 그 정말 예쁘게 꾸미시는 솜씨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이것을 다 같이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실 것 같아서 꽃처럼 아름다운 그 마음에 전해드린 찬양이었어요. 오늘 연차를 내시고 물론 이 시간에 생방송을 듣기 위해 연차를 내신 건 아니겠지만 충만님 그래도 마지막 생방송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라고 하셨어요. 실은 오늘 연차 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10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해주실 것 같은데 11시부터 싹 가시면 어쩌하나. 저도 실은 살짝 월드컵 이제 경기에 시작이 되니까 그래도 오늘 온 마음으로 또 즐겁게 전 세계 전 지구인들이 같이 하나의 스포츠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스포츠 정신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항상 이 스포츠맨십 같은 것은 잘 적용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페어플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 선수들도 응원하면서 우리 12시까지 그래도 축복송 틈틈이 들어와서 들여다봐 주세요. 하하호호님께서 너무 귀하게 응원 사연을 주셔서 약간 뭉클했어요. 오늘이 생방으로는 마지막인가요? 지금까지 잘 해오신 은영님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들려드리고 싶네요. 매일 아침 축복송 들으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은영님은 참잘 헤쳐나왔습니다. 또 CCM 캠프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외쳐주셨어요. 수프로님도 어차피 겪어야 지나갈 거라는 생각, 무더운 열기 안에서 일하는 마음과 손길과 열정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해요.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그동안 오전에는 일정에 집중하다 보면 못 들어와서 종종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생방송일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조이포유에서 못 듣는 건 아니요, 아니요. 밤 시간을 거슬러 건너와 주셔야 됩니다. 12시간 10 지나서 밤 10시에 와 주세요. CCM 캠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응감 님도 이제 김하나 님과의 만남이 밤중 고요한 시간에 잠못 자고 뒤척일 때 그때 CCN 캠프 친구가 되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커스 커뮤니티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조수진 김정석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 함께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주님 그리고 담쟁이 그 벽을 넘는다는 CKWMA 4개국 가상합창 찬양으로 2102님 신청곡까지 함께 할게요.

KWMA 4개국 가상합창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불러서 더 또 진한 감동이 있죠. 주수진 김정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마커스 커뮤니티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전해드렸습니다. 봄나리님께서 축복송은 저에게 특별한 방송이었어요. 통증으로 아플 때 축복송 들으며 공원 걸으면 통증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거든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은영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에게서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써주셔서 왠지 울컥했습니다. 자, 서울 집사님께서는 매일 오전 10시에 오프닝에 읽어주시던 주옥 같은 성경 말씀 메모장에 항상 옮겨서 묵상하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시간대가 변경되어 아쉽지만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땅꼬마님도 다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 이동인데 왜 이리 가슴 한켠이 저릿저릿한 걸까요? 하시며 월드컵 응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생방송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에게 큰 웃음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2부로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1부 끝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신다고 하셔서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 네, 12시간 시간 지나서 매일 밤 10시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위로브의 찬양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봬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제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생방송으로 끝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듣고는 있었는데 게시판까지 찾아와서 출석체크 굳이 안 해도 잘 듣고 있어요 하셨던 분들까지도 지금 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일하시면서 운전 중에도 차 세워놓고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고 오늘은 지게차 운전 중에 또 오셔서 오늘 스톤즈의 언젠가는 신청곡 써주시며 우리 언젠가는 더 좋은 날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윤덕현의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 오늘 날씨와 딱 어울리는 그런 상쾌한 목소리 찬양을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바라오뉴님 이렇게 글 남기는 게 처음 아니면 두 번째 두세 번째 정도인데 오늘이 생방송 마지막이라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제이슨님도 은영 아나운서님 생방 마지막이라고 해서 함께해요. 항상 귀에는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요 하셨고 자 이제 11시부터 북중미 월드컵 첫 번째 우리나라 경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송 오늘 생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써주신 분들 덕분에 힘을 내서 또 찬양 전해드릴게요. 작년에 고3 수험생 아이와 함께 참 힘이 되고 감사했었다고 위스덤님께서 덕분에 대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셔서 그러고 보니 작년 우리 수험생들 응원할 때 정말 많이 들려드렸던 곡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 정은의 너에게 함께 할게요. 세라별님께서는 오늘 마침 휴무여서 함께 하는데 그동안은 일하다 보니 매일 참석 못했는데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개편된다고 해서 짜증이 났었는데 이 또한 더 좋아지기 위한 것이겠지요 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복덕 권사님 팔순 생신 선물 더덕 진액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선물 도착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연을 듣고 가족 모두 눈물 찔끔 흘렸답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드린

선물이 이렇게 귀한 일에 또 잘 사용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CCN 캠프로 또 이사 가면서도 저희 선물 또 넉넉하게 더 많이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환영할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나비워십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이 찬양 또 신청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새로운 자리에 가시는 은영님도 응원하신다고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의 너에게부터 전해드려요.

나비워십에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또 앞서 정은의 너에게 신청곡 사연 또 여러분들의 응원 토닥토닥 그동안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사연으로 두 시간이 꽉 채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자 님도 항상 조용히 듣고 있던 1인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오늘 평소보다 게시판 접속자 수가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오셔서 인사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눈으로는 월드컵을 보면서 귀로는 축복송에 계속 함께한다고 또 순이님 3년 전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은영님 감사해요. 항상 축복송으로 힘을 얻으셨나 봐요. 여행님도 지난 5월 폐렴으로 입원하신 어머니 중보기도 부탁드렸는데 이제는 감사하게도 퇴원하셨고 식사도 잘 하십니다. 축복송 통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엽기토끼님도 그동안 채팅방 참여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었어요. 명랑한 은영님 목소리 들으면 기운 나고 기분도 참 좋았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샬롬님께서는 수고했어 오늘도 이 곡으로 응원할게요 하셔서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또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도 준비하고 있고요. 신혜숙님도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마틴 나이스트롬의 곡, 그리고 에이미 그란트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전해드렸고요.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아, 정말 너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 조금 아쉬운 마음도, 그리고 그래도 어디든지 함께 해주실 거라는 여러분의 응원에 든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오후 6시에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 아나운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시간대로 옮겨오니까 새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님도 수고하셨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7월에 한꺼번에 손자 또 조카 손자까지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하게 순산하길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레이나 차님도 그동안 축복송과 함께한 아침이 늘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우리 이제 다정한 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셔서,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사연 남겨주셔서 오늘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범키의 찬양 공감하시네도 함께 할게요.

범키 공감하시네에 이어서 예라모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식님께서는 거의 낮과 밤이 우리 시간과 반대인 곳에서 방송을 들으시잖아요. 하루를 정리하며 가게 뒷정리하면서 듣고 있던 축복송 이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며 바삐 준비하는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겠네요. 기대합니다. 이금덕님 가끔 밤에 들어가면 반겨주세요. 그럼요. 또 0601님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힘들 때 찬양으로 힘을 얻어온 오랜 애청자입니다. 은영 아나운서님도 여러 슬픈 일 겪으셨으면서도 위로 건네주셨던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큰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송을 진행하는 이 시간에 맞아요. 저에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늘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밤시간 때 찾아뵙는 CCN 캠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에 듣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CCN 캠프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끝곡은 정말 축복송 지난 11년 동안 이 곡으로 시작을 했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은 바피츠의 곡으로 라이브 워십 전해드리면서 저희 축복송의 시그널 곡이었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를 전해드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틀 동안 보내주신 사랑, 사연, 신청곡도 함께 하면서 녹음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진짜 축복의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자신의 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과 규칙을 세우는 것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더 쉽게 단념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레오드 빈터의 호프만의 허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는 미국의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크로스비 여사의 창작 방법은 매우 특이했는데요. 이 찬송시는 크로스비 여사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5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듯 필요한 5달러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짧은 기도는 한 방문객 초인종 소리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그 방문객은 유명한 찬송시 작가를 뵙고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던 남자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는 곧 작별 악수를 청하고 크로스비 여사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악수를 한 크로스비 여사의 손 안에는 5달러의 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 뜻에만 복종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또 그렇게 가리라 다짐하며 적어 내려간 시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또 그럴 자격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의 남자 주인혁입니다. 6월에는 생각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말과 행동이 실록처럼 싱그러워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6월에는 영원히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붉은 미움과 잿빛 욕심은 없는 오직 연둣빛 사랑만 영혼의 물결치는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꿈이 푸른 사람, 눈빛이 푸른 사람, 어깨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사람. 6월에는 푸른 사람에 어울리는 벗이 될 수 있는 푸르고 푸른 나를 만나고 싶다. 아우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양광모 시인의 6월에는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글인데요, 전 이 마지막 구절이 참 가슴에 남네요. 6월엔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푸르고 푸른 내가 되어봅시다.

아유, 너무 좋죠. 네, 푸른 추장. 1000번째 앨범 중에서 네, 한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는데 오늘 축구하고 있잖아요. 축구도 보세요. 예. 갈등 느끼지 마시고요. 베토벤님, 점심 후 축구 중계를 보느냐 사평론을 시키느냐 고민됩니다. 아, 사평론은 늘 듣는 거니까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상관없어요. 그냥 틀어놓으시면 어때요?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축구 경기를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년 전에, 11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11년 전에 내 삶의 배경음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틀어놔도 돼요. 이게 찬양이 어딘가 스며들고요.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세요. 그게 뭐 무슨... 여러분,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일은 아무도 우리가 추측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상에서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공부, 과학, 뭐 인문학 다 따져서 성경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다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신학독에서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깝깝하죠. 사람의 머리로 추측하고, 예. 그럼 그 과학적인 거가 수천 년 동안에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믿어지고 공감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또 이거는 이렇게 믿고.

있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예, 추측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믿으십시오. 예, 신학자님들 목사님들 그냥 믿으십시오. 네, 예, 정말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끝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구원의 얘기니까 또 다른 문제라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게 좋은 말로 할 때 출첵해 주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축구 첫 경기 이겼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박수도 치시고 또 찬양도 틈틈이 듣고 또 여자분들은 뭐 그래도 그중에 또 사평도 안 들으면 안 돼.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뭐든지 네, 대한민국 응원도 합시다. 자, 나무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니네요. 시가 없어요. 네, 그리고 김영미 물 위로 오라. 오늘 찬양 많이 보내드리고 이어드릴 테니까요. 네. 아, 그래도 진짜 우리 축구 선수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네.

네, 오라 물 위로 오라 김영미 좋죠. 야 제키리님은 브루투스 폰 끼고 방송 들으면서 축구 보고 있어요. 눈으로 축구, 귀는 찬양. 야 이 멀티가 되네요. 멀티플레이어네요. 야 축구 어떻게 되나요? 0대0인가요 지금? 네. 다정한 그레이스님, 저 집이 사옥 앞이에요. 자녀 책을 찾다가 지나칩니다. 교보에 오셨나요?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고 언젠가 한번 예, 또 얼굴 뵐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커피향기님은 수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신청합니다. 첫 골이 손흥민 선수로 시작되리 이강인으로 시작되리. 이야 참 여자분인데 보통 축구팬이 아니시군요. 예, 조영환님 강릉 초당 순두부로 아침 해결하고 충주에 도착했어요. 아 하루 1박 2일이시군요. 1박 2일. 충주 오늘 남은 하루 충주에서 보내고 집으로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차를 가져가셨으면 충주 위담 한방병원 한번 거기가 위담병원이죠. 충주 위담 양방도 있으니까 한번 들리셔도 좋습니다. 거기 그 한방과 양방으로 함께하는 네. 암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네, 참 좋은 병원이죠. 출첵합니다. 원희님. 아,

거기 제가 이제 위담 그룹의 이사거든요. 이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평로, 저는 사평로 선택. 하하호호님. 이야. 아니, 솔직히 뭐 좋긴 하네요. 새벽별님, 아 좋네요. 저도 푸른색으로 물들길 원하면 산으로 고고. 오늘 오프닝 너무 좋죠. 네. 추억님도 대한민국 축구 단장님 조이프이도 응원합니다 하셔서 아 너무 고마워요. 찬양 들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 와 주님 사랑해요님. 그런 직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처음 오신 정민님 계세요. 정민님 아이디가 정민. 다른 폰으로 잘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이게 뭐 방송 만드는 폰이 있고 사용하는 폰이 있고 이런 거 그런 분들 종종 있던데. 네. 김민아님 오늘 구역 예배 드리셨군요.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아우 차코가 첫골을 넣었대. 아우 뭐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또 예, 잘할 겁니다. 잘 해낼 겁니다. 과달라하라가 제가 두 번이나 갔던 곳이거든요. 야 진짜 멕시코 무엇보다도 타코를 어디서 진짜 먹을 수 없는 타코를 먹고 먹는 얘기를 또 하는 또 배고프구나. 우리 선수들 화이팅. 다시 예,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네, 낭망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첫 골 예, 시원하게 줬으니까 이제 세 골 시원하게 넣읍시다. 커피향기님 체코가 한 골 난 사평로 단 골. 괜찮은데요. 네. 자 방익수의 영으로만 네, 우리가 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역으로 살아야죠. 영으로 한스밴드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뉴클리어스예요. 그런 사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우리도 축구는 축구이고 밥은 밥이고 출첵은 출첵 아닙니까.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아, 참 좋네요. 뒤에 스트링 소리가 유클리어스 그런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체코와 축구하고 있는 날, 네, 함께 또 방송도 해야죠. 네, 축구는 축구고 저도 일하며 들을 수 있음에 감사. 꿈이름님. 네, 영혼의 감옥님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네, 열심히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드리려면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몸에 배이고. 근데 말만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삶에서 또 그렇게 살도록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좋은. 벌써 1대1이에요. 아, 이런. 아, 사평은 참 친절하죠. 또 친절하게. 야, 거 봐.

이제 시원하게 세 공 넣고 3대 1로 끝내 세 골 넣고 3대 1로 끝냅시다. 3대 1이에요. 예, 끝났어요.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딸기 바구니님, 화목금 필라테스 9시 하고 와서 출근 준비. 예. 야, 필라테스 하시고 또 출근. 아, 대단하시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오늘 주이포의 콘서트를 위한 영상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은 여러분에게 이제 몇 분에게 부탁할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진짜 조이포유 만나서 정말 눈물 콧물 나게 은혜스럽고 삶이 바뀐 분들, 그 간증을 좀 해서 영상으로 보내주실 분 있으면 저한테 이 게시판에 글을 좀 올려주세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이 주이포유 만나고 바뀌었다. 24시간 찬양 방송을 만나고 나서 내 삶에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간단하게 아주 짧은 간증으로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 세로 말고 가로로 해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꼭 대답 안 하셔도 돼. 생각해 보시고 네, 연락을 주시면. 또 아마 CBS에서 연락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해 드릴 분들도 있어서 우리 애청자 중에 가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또 영상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가 목사님 밝은 목소리가 저의 배경음악입니다. 찬양 들으며 점심 만나게 먹을 게요 하셔. 아, 나 이런 감동의 이 사연이 이렇게 탁 오면 진짜 나 더 열심히 참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가져봅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현 씨. 수현님, 네. 귀로는 방송 듣고 눈으로는 축구 보고 일하고 있는데 한 골 먹었어. 이건 벌써 지나갔어요. 또 한 골 우리가 넣었습니다. 제가 늦게 소개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혜연님, 꿀마늘이 뭔가요? 꿀마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게 하는 꿀에 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마늘장아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꿀마늘은 안 먹어봤네. 건강식으로 먹는 건가요, 이렇게? 좋겠다, 좋겠다. 프리지아님, 성경 필사하다 보니 너무 피곤하다고 출첵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 쉬십시오. 직장의 복지가 좋은 곳에 다니신가 보다, 혜연님. 단장의 목소리 들리게 해놨어요. 축구는 본다는 거죠. 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박중순 권사님, 화이팅! 손님 많이 오늘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현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김명선 시선. 두 곡 다 신청곡이죠.

가진 것 같아. 놀 때하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데서. 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0: 네, 창문에 예수께로 가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노래한 아이 목소리는 이제 벌써 30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을 향한 노래 있죠? 에스자 내가 축복해 줄 때 그 말도 못하고 하던 애가 저기 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어른이 다 된 거죠. 예, 창문 참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빠릅니다. 봄의 향기님 좋아하는 찬양 시사 나와서 너무 좋으시죠? 야 많이 많이 오셨어요. 신영균 권사님 김하은의 그 곡이 없네요. 아이고 아직 도착이 안 해서 김하은 노래 중에 찬양 중에 한 곡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님 두통 잘 치료되길 바라고 달리기가 앞에 시간에 나가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는 법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해드리긴 그렇고 좀 주변에 물어보시고 부부가 같이 하나 은주님 찍어보내주셔도 너무 좋겠어요. 사평로 말고 그냥 조이포유로 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조이포유, 조이포유에 대한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고요. 정식으로 제가 뭐 이제 또 연락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주심에 점심시간에 잠시나마 사평로 들으며 걸을 수 있음도 감사. 김상희님 와 좋네요. 참 좋네요. 수현님은 축구 대신 조이포유 들어왔대요. 와, 회냉면 먹고 꼭 카페에서 아 입가심하며 또 함께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요즘 방송 듣다가 처음으로 용기 있게 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미용님 주이프의 첫 방송부터 애청한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출첵 남깁니다. 날마다 새 은혜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서 저도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삼일절님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0: 옹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옹기장이 어떤 곡이든 좋습니다 하고 신청하셔서 이거 끝곡입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1: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 힘차게 속격치면

시인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시인의 시 누군가

0: 가 나에게 물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축구가 이겼네요. 네, 체코에겐 미안하지만 이겨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은 그냥 운동이니 뭐 기도 안 해서 기도 못해서 지거나 이기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더 좋은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많겠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도 자기 명예와 자기 부와 안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놀림받는다면 그것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주어진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절대 패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선 큰 박수가 쳐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길 성실하지 못해서 망가뜨리진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낙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부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2-1로 이겨서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예, 우리 편이야. 이거 참 그런 말 네. 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상대방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상대방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자, 우리 편에도 있어요.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축구는요. 열심히 잘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기보다는 물론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선수는 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기게 해달라, 지게 해달라 이런 개념보다는 네, 어떻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맞는 거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냥 축구 잘하고, 예,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겠죠. 다만 우리는 그냥 그런 기쁨,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거고, 또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걸로 막 하나님은 저 편이고, 이 편이고.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서 상상하면 다 상상이 맞아 떨어지는 분이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그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창조하신 걸 나름의 생각으로 해서 아 뭐 이렇게 그게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

과학과 추측과 과학적인 증명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생각이 딱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네. 그냥 믿어지길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란 게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가면 영이 말도 안 되는데 믿잖아요. 또.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세상보다는 더 신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분야에 우리 달란트에선 누구보다도 더 잘해내는 우리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형이 내 작업실에 현숙할 여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소망님 화장실 청소하면서 은혜 듬뿍 받고 찬양 같이 부르며 내 삶이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야, 화장 우리는 그러니까 뭘 해도 은혜를 받잖아. 찬양하면서 청소하고 밥하면서 뭐 우리 참 행복한 삶이에요. 예, 언제나 그 자리에 님이 오늘도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심에 사평로와 함께 5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게 축구보다가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들 놀랐대요. 문개구름님. 그러니까 주인이신 거죠. 가게 주인이신 것 같아요. 아, 개국 때부터 함께하는 하이샬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영. 아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주의 성령이 다른 곡입니다. 네, 지영 그리고 홍의석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홍의석 GS의 마음에 들어와 듣고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제 식사 다 하셨잖아요. 축구도 끝났잖아요.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네, 감세 3cm 님.

보셨어요. 신혜가님 잘 보고 오셨나요? 최 여사님은 축구, 야구, 스포츠 좋아하지 않으셔서 TV 앞에 앉지는 않아요. 어려서는 TV에서 축구, 야구 중계할 때면 비 내리기만을 간절히 바라서 아, 그럼 안 하니까. 그러면 딴거볼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네. 마징거 Z, 뭐, 타잔, 아톰, 우주소년 아톰, 타이거 마스크. 아, 진짜. 아유, 요괴인간. 예. 벤, 베라, 베로? 그랬나요? 예. 베라가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어린 눈에 저는. 아, 참. 기억나. 타이거 마스크도 너무 멋있었고요. 거의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죠. 예, 그때는. 예. 범사의 감사님이 시댁에 와서 화요일은 앞베란다, 오늘은 뒷베란다. 물 청소하고, 배가 고파 남편이랑 점심 식사하면 듣고 있네요. 제가 너무 늦게 소개해드렸죠. 일찍 했어야 되는데. 시어머니 혼자 계셔서 청소가 안 되어서 청소하고 나니 힘든데 찬양 들으며 회복하고 있어요.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잘 쉬시고, 맛있는 거 드셨어요? 예. 그래도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예. 효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효도하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너무 좋죠, 나를 위해서. 감사해, 3cm님은. 저희는 치킨 피자 시켜 사무실 회의실에서 단체로 축구 보라고 해서 보고 있다 왔어요. 전 라디오가 더 좋은데. 제가 오늘 그 이제 직원들, CBS 직원들, 늘 점잖게 입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엔지니어지만. 예쁘게 생기세요, 남자 직원인데. 근데 축구복 추리닝인 거예요. 그래서 전 생각도 못하고, 오늘 뭐,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축구. 아, 축구한다고 해서, 나또 점심시간에 축구해 했더니, 네, 이렇게 참. 어디서 보는지, 4층에서 보나? 단체로 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CBS 직원들 점심시간에 그 축구복까지 입고 온 거예요. 그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그거 보러 가면 또 축구복 입고, 농구 보러 가면 농구 옷 입고, 막 분위기. 아, 재밌긴 하겠어요. 그죠? 아, 이만하면 행복님도 비슷한 기억. 그렇죠. 네. 우루사님은 참 정겨운 명령 권유. 아, 부탁입니다. 부탁. 네. 근데 이렇게 좋은 말로 할때 들어오세요라는 부탁. 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더 좋은 말로 할 겁니다. 뱀베라 베로 아시는 분 저요 두 글자 올려주세요. 이만하면 행복님이 뱀베라 베로 올려주셨는데. 또 생각나는 만화 영화 있으면 올려줘 보세요. 뭐 있을까? 애니메이션? 갑자기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찬양사랑님도 사랑자님도 자주 인사를 못해요. 저는 축구 결과만 알면 되고요. 저희 포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듣고 있어요. 아, 참. 이뻐. 자, 프라이드 밴드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김하은 십자가의 길 위에.

이거 같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끝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기저기 저 가을 끝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지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저는 진짜 예수님이 그냥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친구는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죽어야만 되는 상황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겠죠. 꼭 육신의 죽음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이익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 갖지 않는 것도 또 다른 내가 죽음의 한 모습이 아닐까.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다 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 행복이란 노래 가사처럼 그런 모든 우리의 마음 다짐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오늘 오프닝에 푸름에 대한 오프닝을 나누면서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시에 송창식 씨가 곡을 붙였죠. 네. 이 푸르른 날이라는 노래와 함께 우리 그렇게 이 땅에서 멋지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우리를 드리며 죽기까지 섬기는 좁은 길 가는 우리가 됩시다. 송창식 푸르른 날,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네, 우리의 청자이지만 또 CCM 찬양 사역자이고 가수인 YD 미나님의 곡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출근을 하세요. 복숭아뼈 골절 인대 파열. 아이고, 수술은 안 했지만 반깁스한 지 5주가 넘었는데 아직은 3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네요. 근데 오래 하라고 할 때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꼭 하셔야 좋아지니까. 불편해도 그래도 출근을 하시는군요. 몸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곡팀장님, 오늘 쉬는 날인데 달려와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출첵한다고. 다빈치님은 근무 중에 몰래 살짝. 아이고, 예. 제가 힘이 되는데요. 프리지아님이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많죠. 많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그 나라의 편한 삶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들어와서 몇 달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남편이 죽었는데 고구로 안 들어가고 이 땅에 또 살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아가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서 묻히신 분들도 있고요. 보통의 엄마 아빠의 사랑은 다 그렇도 그렇지 않을까요? 참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복음을 위해서서 죽음을 정말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가고 그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참 많죠. 네, 적지 않습니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다는 게 아니고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는 많은 거죠. 예. 이만하면 행복님 지는 것도일까요? 아, 그럼요. 예.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게 죽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만, 나를 죽여야만,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망을 죽여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제일 좋은 방송이라고 4180님. 와우, 진짜 고맙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 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그 애니메이션 했던 제키리님, 태권브이, 아, 또리 장군, 아, 황금박지 있다, 마라나타님. 맞아요. 곡팀장님, 아기 공룡 둘리, 빨간 머리, 앤, 네, 이런 건 이제 조금 더, 좀 아래 세대시겠죠, 아무래도 저보다는. 네, 제키리님이나 곡팀장님. 아, 그냥 알고 계신 건지 모르죠. 자, 신청하신 소리북 예수의 심장, 공닥공닥,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갑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주님의 숲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직도 인사 안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끝나기 전에 하이파이브라도 한번 합시다. 출첵 이러고 이렇게 지지 않는 태양님처럼 에고 늦은 출석, 늦은 거 없습니다.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달려와 주시고 또 함께 해주세요. 아기도 뭐 어떻든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가 뭐 짤을 봤는데요, 우리 유럽 순방 중인데 대통령이 벨기에에서 이탈리아를 가는데 그 우리나라 1호 비행기거든요. 비행기가 가는데 이탈리아 전투기 두 대가 호위를 하더래요. 그 영공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만큼 어느 나라를 가도 나토에서도 나토 가입하라고 하고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여야 좌우로 막 당을 나누고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쪽에 마음 빼앗기진 마십시오. 우리 식구들 그냥 주님 안에서 이날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나라가 더 교회들이 정말 올바른 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표현해주고 알려줄 때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때 반으로 나누려고 하고 이 나라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좌우로 여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 되기를 위해서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자,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디사이플스의 찬양 오늘 끝곡이네요.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0.

0: 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림이란 뭘까? 그림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동사이기도 한 말이다. 나는 이런 구조의 말들이 좋다. 꿈을 꿈, 삶을 삶, 그림을 그림. 이런 말들에는 결과와 과정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뜻이 읽힌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이라고 하면 대개 종이에 남는 결과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행동, 더 자세히 말해 그리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변화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기어 변환을 하듯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람은 다른 시간 속을 걷게 된다. 글그림 작가 김한민의 그림 여행을 권함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오후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버텨내느라 유독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화가 렘브란트의 명화 탕자의 귀향을 보면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양손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면 두 손의 모양이 서로 달라요. 아들의 어깨를 힘있게 감싸준 왼손은 거칠고 강인한 아버지의 손이지만 등에 부드럽게 얹혀있는 오른손은 가늘고 고운 어머니의 손을 닮았습니다. 엄격한 권위와 리더십으로 자녀를 든든하게 붙잡아주시는 동시에 어머니 같은 섬세하고 따뜻한 자애로 슬픔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아 꼭 탕자처럼 작아진 기분이 드는 날, 주님은 사랑의 두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굳게 붙잡아주시는 왼손이 있기에 안심하고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오른손이 있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애쓰셨어요. 두려움과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시며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입니다. 흑인 영가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방황하는 순례자. 아르카다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듣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온누리의 워십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흑인 영가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방황하는 순례자, 아르카다 스트링 쿼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온누리 워십의 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기분 좋은 금요일 출첵 남겨주시고 계셔요. 황동현님, 준호님, 멋쟁이님, 고윤희님, 폴라리스님, 심군님, 김명수님, 스마일님, 애슐리님, 이병희님, 이윤주님, 제키리님, 민민하하님, 김선주님, 입세님, 당구님, 아루아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한 주간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소서 하셨어요. 어여쁜 자유님은 연합 속회 예배 후 드실 음식 만든 후에 예배와 성경 읽기까지 하고 찬양 들으러 왔어요. 와, 오늘 하루 종일 뭐 홀리하네요. 블루딱따구리님은 오랜만에 감기 와서 몸보신 염소탕 먹고 왔네요. 뭘 좀 아시는군요. 저도 최애 음식이 염소탕이에요. 그래서 튼튼한 것 같아요, 저도. 태연님이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수선한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네요. 김진아님도 대한민국인이기에 뿌듯합니다. 다들 축구 보셨나요 오늘? 와, 저도 방송국 앞에 TV가 나오는 식당을 찾아서 밥집에 갔더니 그 손님들과 다 같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이거를 외치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은 점심 식사하고 들어왔습니다. 마라나타님이 월드컵 1차전 체코와 역전승도 기뻤고 한 가지 더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우리나라 작곡가 겸 가수 이재와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듀엣으로 부른 것도 기뻤습니다. 벌써부터 2차전이 기다려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셨어요. 공식 주제가를 한국어로 불렀다는 게 한 번 더 큰 감동이에요. 내일은 BTS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가 무대에 서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성경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한 찬양 The King of Love My Shepherd is 사랑의 왕이 내 목자시니 Hymns of Grace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 살펴볼게요. 사랑의 왕이 내 목자시니 그의 선하심 결코 실패하지 않네. 내가 그의 것이라면 부족함 없으리. 그분은 영원히 내 것이라네.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존 패터슨의 곡 Surely Goodness and Mercy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CWT 미니스트리스의 음원으로 원곡 먼저 들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돼 불린 조영남의 찬양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왕이 내 목자시니 The King of Love My Shepherd is Hymns of Grace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Surely Goodness and Mercy CWT Ministries의 음원에 이어서 조영남 씨의 번역되어 불린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품어주심을 찬양하는 시편 103편 11절에서 1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시편 10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리바이츠 워십의 찬양이었고요. 또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황현안의 목소리에 이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김형비의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하랑님, 오기님, 세트란경님, 푸른동사님, 슈퍼맨님, 김숙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6817번님이 요즘 체력이 떨어진 듯 기운이 없어서 추어탕과 튀김 시켜 먹었어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이것도 좋은 듯요. 그쵸. 추어탕도 정말 좋죠. 김진아님은 내일 오리탕 보양식으로 먹으러 가야겠어요. 전라도식 매콤한 맛 보긴 힘들겠지만요. 오늘 내가 아는 보양식 소개하는 시간인 것 같네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보양식들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엔 정말 몸보신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여쁜 자유님이 잠시 후 5시에 출발해서 동생 집으로 가요. 내일 아침 자매들끼리 일본 여행으로 고고합니다. 와, 너무 설레시겠어요. 가서 사진 많이 남기시고요. 좋은 추억도 만난 음식 드시고 오세요. 신혜숙님이 축구 이겨서 승리의 나팔 불지만 동생들과 스코어 진 사람 커피 쏘기로 해서 제가 졌네요. 내일 CBS 성경필사 전시회 관람 후 7명 커피값을 제가 내요. 그래도 다 같이 전시회 보게 돼서 기쁘네요. 아, 그래도 정말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네, 성경필사전 정말 볼만하거든요. 추억님이 내일 기말고사 시험 봅니다. 주일은 친구 딸 결혼식이 있고요. 이달의 계획도 알고 계신 주님,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올해도 먼 미래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 손 꼭 잡고 따라가렵니다 하셨네요. 주말 바쁘실 텐데 시험도 잘 보시고요. 결혼식도 잘 다녀오세요. 여주왕자님이 오늘 두 번째 출석이라면서 퇴근하며 이 곡 남겨주셨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곡으로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추억님이 보내주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크리스토퍼 필립스의 피아노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명성가 헨리 나우웨는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수없이 묵상한 끝에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라고 나우웨는 말합니다. 탕자가 눈물로 집에 돌아온 건 평생 보살핌만 받는 어린아이로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를 품어주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린 살면서 때론 방황하는 작은 아들이 되기도 하고 때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큰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찐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용서하고 지친 이웃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두 손이 되어주라고 말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일지 모릅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원을 찬양 겟세마노의 기도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 그 시작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1: 시몬아, 시몬아, 너는 아느냐? 나구는 소리를 꼭기어, 꼭꼭꼭꼭.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 말고, 구레네 사람, 딱 다섯 글자만 나와 있는 그 무명한 자, 시몬. 그 시몬이 대신 십자가 졌다는 그 길 말하는 거 아닌가요?
2: 그쵸. 아니, 그 길이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인 게 십자가형이 어디 보통 형벌인가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 갑자기 십자가를 대신 져요. 이게 뭐 산 일이고? 아니, 시몬이 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3: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 10여 차례 나온다고 하는데 제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시몬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4: 네. 진짜 내가 당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질문, 왜 날까라는 질문은 제가 볼 때 시몬 일생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숙해지고 나서도. 목사님들이 시몬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5: 아까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는데 찬양과는 달리 도망가기가 없어서.
4: 너무 갑작스럽고.
5: 왜 하필?
6: 맞아요.
7: 그렇죠.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뭐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야. 제 얘기거든요.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왜 나지? 해서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순간이 또 오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8: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신문처럼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겁이 많아서 가까이 안 갔을 테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소문으로 듣고 알기도 하겠지만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저 패거리의 하나처럼 취급당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일당에 내가 그 수제자 정도로 되는 줄로 오해하지 않을까? 창피해 죽겠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정도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나도 같이 매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청병들이. 그래서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뭐 미래가 뭐고 생각 안 하고 벌벌 떨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시몬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을까? 설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선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5: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뺀 세 개의 복음서가 다 보도를 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에 좀 우리들이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누구의 아버지인가를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해야 된 로마 군인들은 빨리 끝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봤더니 만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면 안 시켰을 거예요. 키도 크고 등치가 커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을 시키지 않았을까. 제가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질만한 사람 딱 골랐죠. 그러니까 재수없게 왜 나야 이런 생각이 시몬은 들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로마 군인이 지적하면 강제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그대로 짊어지고 갔던 것입니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그런데 그가 구레네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구레네가 나와요. 구레네가 왜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0: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러면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순례하러 왔다가 웅성거리고 그리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구경 삼아 갔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재수없게 걸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저는 이게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감당했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형 집행하는 군인조차도 그렇게 느낄 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확 변화시킬 만큼. 그런데 이 시몬도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아이 재수 없어 그러고서 그냥 빨리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지켜보다가 시몬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뭔가 변화를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야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루포와 어머니 왜 이걸 밝히고 있을까? 루포의 어머니라는 걸 마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연결시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억지로 동참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마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식구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퍼와 그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고 아들이었다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억지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번에 교회 한 번만 가주면 내일 밥 사줄게. 이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내게 기회가 오면 억지로라도 하자. 억지로라도 하면 분명한 열매도 있고 기쁨도 그리고 은혜도 있을 것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 나는 원하지 않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체면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준비가 안 돼서도 억지로라도 하면서 시몬이 받았던 은혜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청소년 사역 가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개척 가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진심 어린 대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모든 걸 시작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도 대학교 1학년 신학과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청소년 연합 집회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시간 땜빵하라고 저한테 시간을 줬는데 그게 청소년 사역이 시작됐던 가장 슬픈 1990년도였습니다. 아, 참 속상하고 힘들죠. 하다 보니까요, 청소년 청년 사역이 기독교 3D 업종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 특별히 여러분 듣기만 해도 공황장애가 올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 주님도 불편해한다는 소문이 있는. 제가 한번 꽤 오래된 세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배 사역자가 형님 꼭 한번 와서 섬겨달라고 할때안 간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갔죠. 그리고 중학생들이 한 2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200명이 모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기독교인일 것 같지 않은 아이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금방 알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사이사이에 들어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교회인데 선생님들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저랑 비슷하게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많은 선생님들 연말에 쓸데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니면 목사님 전화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에 동참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얼굴이 썩어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찬양 끝나고 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뭐 애들 되게 재미나게 설교 잘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안 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시죠? 이렇게 또 개그맨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쵸. 죽으라고 했는데, 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모든 게 멀어져 가고,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런 현상인데, 집에 너무 가고 싶더라고. 그 집회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기도회는 인도자가 십자가를 한번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심원이 따로 없어. 매일 심원이야. 매주 심원, 매 상황이 심원이야, 아주 그냥.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 전포동 사람 강은도가 계속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싸 해서 눈을 떴어요. 떴는데 보니까 아무도 기도를 안 하고 200명이 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수습을 했어요. 한 번만 집회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계속 2박 3일을 제가 설교를 다 해야 된다는 사건이었어요. 돌아가는데 여러분 뒤통수가 얼마나 따갑겠어요? 숙소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눈이 엄청 내리던 날이었어요. 눈이 이제 한 다섯 걸음 걸어가는데 살다가 그럴 때 있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눈물 흐를 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깔끔하게 하나님 오늘부터 은퇴입니다. 저는 드디어 이제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아닌 애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대화가 될수 있는 애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생 살면서요. 신비한 경험이 잘 없어요. 근데 그때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저한테 탁 주셨어요. 은도야, 네가 거기 있어줘서 참 좋다. 늘 매번 사역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갈등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제 마음속에. 네가 거기 있어서 참 좋다. 잘하고 싶었거든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역하면서.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 고난에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뭐냐면, 거룩한 갈망입니다. 호기심이든 어떻게 됐든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우연인 듯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순간을 깨닫는 그 시간들.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보면 하나님의 성실이었고, 지나보면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두 각자에게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을 향해서 오늘도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원했던 일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라는 사실,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안으로 초대하신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마다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새겨진 주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갈망,
늘 안고 나아가

0: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내가 계획해서 이루는 것보다는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우연히, 그리고 남이 나한테 강압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고린도 시몬 뭐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그 작은 한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사람의 발자취를 왜 내가 지금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을 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인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그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연 속에 또는 억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연이 진 섭리의 십자가예요. 시몬이 진 십자가는 우연이지만 그 속에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시몬이 예수님이란 분과 연관성을 맺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그 행진에 끌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연 속에 그 순간적인 사건이 영원한 사건으로 의미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은혜들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좋은 우연이 아니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인데 그 속에는 놀랍게 그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인류의 구주와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니 날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고린도의 시몬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억지로 진 섭리의 십자가입니다. 억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강박한 로마 군병들의 강압 속에는 놀랍게도 불행을 거룩한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을 불행이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말 놀라운 기회로 은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그냥 어처구니없이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복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고 억지로 당한 일이 내게도 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비옥한 것으로 갔지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못하고 그냥 억지로 조카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정말 내가 원치 않냐는 것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로마 군병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루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들었지만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고린도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루포를 그냥 루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바울은 이걸 어떻게 택했다고, 주 안에서 어떻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아버지 시몬이 로마 군병에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루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

0: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일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속에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인류가 범죄한 순간부터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고 계획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짧은 순간 잠깐 거기서 거기 지는 그 십자가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면은 우리가 일생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우연히 지든 계획적으로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다 믿으시고 우연을 섭리로 억지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억지로 걷게 됐지만 기꺼이 걷는 인생으로 바뀐 시몬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결코 헛된 고난의 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어쩌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 그거는 계속 궁금증이 남아요. 당시의 상황을 좀 확대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먼저 우리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나 좀 그래서 얼마나 처참한 상태여서 대신 질 사람이 필요할 정도였을까? 막 채찍도 맞으시고 막 그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다 도망가고 진짜 연고도 하나도 없는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어떻게 차출된 건지 무슨 정황인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목사님.
4: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등 돌렸다. 그것만 가지고도 완전 좌절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밤새도록 그 늦게까지 기도하실 때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 못 잤죠. 그 밤에 잡히셨죠. 그리고 계속 조롱당하고 매맞고 그러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심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러니 쓰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이 사형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시몬이 등장하죠.
5: 뭐 요세푸스 그래도 그렇고요. 그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로마 제국 시대 때 강력한 형 집행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 그의 통치나 이것에 대한 저항을 가질 때였거든요. 그 십자가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주얼이에요. 일단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주얼이지만 끌고 가는 형 집행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를 줘야 되거든요.
2: 맞습니다.
5: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미 과로하셨고 너무 힘드신 데다가 사형 온도가 딱 내려지는 순간 그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사람들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형을 집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형 집행이라는 건 계속돼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참하게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 자체가 기적일 만큼 그 당시에도 꽤 많았대요.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그냥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순절 때 되면 예수님이 너무 많이 어그러신 모습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면 맨정신에 살 때보다는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도 우리 어른들 옆에서 참 말씀드려야 참 황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말하다 마세요.

0: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두 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의 떠나감, 그 정신적인 그 아픔도 물론 있으셨겠고, 또 한 가지 그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게 뭐 불법 재판에 의해서 원래 밤에 재판을 못하게 돼 있는데 밤새껏 예수님 이리저리 끌고 다녔잖아요. 그 불법 재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의 그 조롱이라는 게 그 채찍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 뼛조각과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거의 뭐 살점이 다 떨어져나고 이 뼈가 드러날 정도니까 온 몸이 종이짝 찢어지듯이 그냥 그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과다 출혈이 있었을 건데, 거기다 흉포를 입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흉포를 입혔을 때 한참 있다가 이걸 뜯어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이게 붙어있던 것들 엉망이 돼서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그 채찍질을 처형 안 하는데, 채찍질만 해서 방면을 하려고 빌라도가 그 꾀를 쓰는 바람에 채찍질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상태죠. 몸의 상태가 완전히 그 과다 출혈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어깨에다 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 힘으로만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시 효과거든요. 강 목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그럴 때 옆에 있는 구경꾼들 한 명 끌고서 같이 보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 입장에서.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반역자들의 동료가 되면 너희들도 같이 처형을 당한다는 굉장히 그 위협적인 시위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 끌고 가게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지쳐서 못 끌고 가는 것 그 수도 있지만, 로마 군병에서는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반역자들과 동조하면은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것을 시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2: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냥 말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설명을 들으면 생각하니까 너무나 진짜 고통스러운 그 길에 계셨을 텐데, 그걸 보고 있는 시몬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을 텐데, 그러다 딱 지목됐을 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나야? 옆에 이런 사람 지금 놔두고 왜 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마주친 예수님의 진실을 보면서 시몬이 분명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되거든요. 어떤 변화 같은 게 그 길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알아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4: 무명하나 유명한 자 시몬이 본 것을 내 것 같이 보기 위한 질문 타임.
3: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강은동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왜 저인가요?
3: 네, 처음으로 가시는 게. 네. 이 막상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부터 이제 짚어보자면요. 말씀대로 헉! 왜 나? 하셨겠죠? 근데 이제 십자가 무게가 어른 한 사람의 무게에다가 또 예수님도 있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도 언덕까지 또 800m를 걷잖아요. 이 걸어가는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 또한 피투성이가 되어 계셨을 텐데, 그걸 직접 본 장본인으로서 시몬은 어떻게 느꼈을까? 그 심경 변화가 저희가 지금 느낌만 해도 너무너무 공포와 이런 게 극심한데 어땠을까 좀 궁금해져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그거 앞서가지고 그 십자가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걸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별 생각을 다 했겠죠.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랬지? 그러니까 극도의 호기심도 있었을 거고, 목사님도 저도 기질이 비슷하고 저는 위험한데 가지를 않습니다. 어제 가나면 제가 안 갔어야 되는데.
1: 근데 청소년 집회 가잖아요. 위험한데.
5: 인생. 예, 주님이 살짝 일찍 부탁.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호기심이나 어떤 심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 안 됐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나가 됐을 때, 그때는 진짜 멘붕이었겠죠. 엄청난 공포심.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너도 죽을 수 있어. 야, 딴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못해요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살아가면서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 그 두려움.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똑같거든요. 팬데믹이 길어지고

0: 있으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극도의 공포심, 공황, 그 다음에 또 무력증, 이 모든 게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에게 딱 닫혔을 때 아마 그게 시몬이 느꼈을 공포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조금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마음을 한쪽에서는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네요.
2: 그럼 제가 이번엔 좀 거꾸로 해서 이 질문을 좀 거꾸로 해서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뒤를 따라 걸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시몬을 바라보셨을 우리 예수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좀 적어도 시몬이랑 같이 해서 덜 외롭진 않았을까. 상상만 해도 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떠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3: 뭐 저 같으면 아파서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것 같고 예수님
0: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고통 때문에 신음 소리밖에 없겠고 정말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위에서 뭐 뒤에 쫓아온 요한이나 마리아하고의 대화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고독함, 너무너무 고독함,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다 자고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싹 도망가 버리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까지 도망가 버리고 그럴 때의 그 고독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 살아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고독감이 가장 클 텐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온 시몬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지켜보고 있는 시몬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야 그래도 누군가가 대신하네. 누군가가 대신하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할 거야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 많을 거야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싹 빠져버리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생각도 못했던 그 사람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사람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돼요. 저 사람이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검증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의외의 분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뭐 하는 것보다 한 번도 이런 데 안 나오고 온 분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주님이 내려다보실 때. 그런 생각 좀 해보면 좋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김관선 목사님이 아까 설교해 주실 때 그 단 한 번의 만남 이후로 시몬과 그 가족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셨는데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아까 설교 제목처럼 그 억지로에서 기꺼이로 신문이 변화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조동철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4: 네. 아마 이제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때가 일단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러 왔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서 우리의 죄가 석하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양이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분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한 억울함도 없어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아. 왜냐면은 여인들이 우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근데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인 게 지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억울한 길이 있잖아요. 내 너무 억울해. 나를 위해서 좀 울어줘.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될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다고 복수를 해달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아 상황 아니야. 근데 그 죽음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과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이.

0: 그 더구나 그때였으니까 그린이 신부님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렇게까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걸 생각한다는 것은 이분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로 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지금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나 대신 돌을 맞고 있는 나 대신 지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아까 김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로마의 그 장교도 변화될 정도의 감동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면 그린 시몬은 말할 것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목회를 보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 그 십자가의 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아, 나 같은 인간이 목회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우는 거다. 나같이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자가 죄의 종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는 거지 내가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시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것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를 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이 없었으면 이분이 십자가 질 필요 없었을 텐데 막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예수님과 시몬이 향하던 목적지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의 해골터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서 슬픔과 고통의 길을 관통할 때 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십자가가 근데 골고다 언덕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 골고다 언덕 뭐 많지 않나요? 막 널려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감당했을 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 좀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졌을 때 뒤에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 맞죠? 선생님들 맞죠? 그렇게 억지로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십자가 졌을 때 뒤에 은혜가 참 넘쳤다라고 하는 경험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도 있는 각처에 응원이. 있는 골고다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 십자가를 이제 보편화 시킬 때 우리가 너무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으로 생각하는 거죠. PASSION.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십자가는 PASSION이 아니라 저는 MISSION 미션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명이죠. 너무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계속 고난이면 어떡해요. 네. 이게 너무 즐거운 사명일 수 있어야죠.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만 이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고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억지로라가 아니라 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너무 좋은 거죠. 제 미션을 수행하는 게. 그런데 정말 억지로 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가 이제 대학원 마치고 그 석사 정훈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이제 장교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그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정말 힘든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보병 장교 유격 훈련은 굉장히 힘든데 일단 그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그 유격장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밥은 이제 밤새 못 먹잖아요. 그때는 식사 시간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중에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체격은 작아도 체력은 좀 돼요. 근데 같이 그 유격 행군을 하는데 정말 쓰러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조별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늦게 가면 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군장을 하나 이렇게 제가 더 매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 체격에, 제 군장.

0: 배낭에다가 군자만 하나 더 올리고 하나 더. 배낭에다 배낭 하나 더 올린 거예요.
1: 그리고 배낭이라 그럼 모릅니다.
0: 군자가 모르니까 제가 배낭
1: 한 28kg 된다고
0: 네. 아 그렇죠.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딱 짊어졌어요.
1: 에코백이 아니에요.
0: 그리고 이제 M16 소총을 하나 메고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또 못 가고 집주 앉은 친구가 있어서

0: 세입이 아, 나요.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난 더 빨리 걸을 수 있었고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패션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맡겨진 즐거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힘든데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좋아? 저 사람? 근데 잘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쁘게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좀 힘들어도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 이건 내 사명이야. 그러고서 짊어지고 아니 이만하면 충분한데 또 주세요? 또 짊어지고 근데 짊어질 때마다 새 힘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가 하나 나 이만하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데 또 하라고? 근데 그거 짊어지고 나면 감당할 힘은 주세요. 그리고 또 못할 정도면 안 짊어지죠. 아, 네.
1: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억울한 게 많죠. 그러니까 왜 억울하냐면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다가 억울한 건 그거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억울하던 게 사명으로 바뀌는 건 주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관점의 변화지 일의 양이나 뭐 일이 어떤 거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되게 억울한 시대에 태어나고 공부했어요. 90년도 1990년도에 대학 들어가고 대학 갔다가 군대 28개월 물론 목사님들하고는 다르겠지만 28개월 요즘 18개월이잖아요. 화가 나요. 28개월 했죠?
0: 난 40개월 했습니다.
1: 괜찮이 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 5,700원 받았습니다. 5,700원.
0: 13만원밖에 안 줬어요.
1: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97년도 했어요. IMF 터졌어요.
2: 맞아요,
1: 미국
2: 맞아요.
1: 유학 가가지고 도로 돌아와야 됐고 저는
2: 맞아요,
1: 돈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사역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선물로 코로나 주셨어요. 저 고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찢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한 번은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 물어봤거든요. 목사님한테 멘토가 누구냐. 근데 요즘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마음에 안 떠올라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제가 기성세대 막내되기보단 다음 세대 좋은 형님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보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멘 이러고 뭐 가끔씩 화나면 뭐 이렇게 옆에서 좀 짜증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 선하심을 아니까 결론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럼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기쁨을 주세요.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50 넘어가지고 야, 나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걸 하나님이 사명 속에서 순종할 때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좀 이제 약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또 걸어가게 만드시고 이렇게 또 병 주시고 이렇게 또 약 주시고 병 주시고 마지막에 면류관 주시고
2: 아멘.
1: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네. 십자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뭐 자기의 죄와 허물, 실수 이런 것을 이제 십자가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죠. 벌이지 벌. 십자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보다는 벌 받은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손해보고 그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제가 고난을 당한 것은 저의 죄 때문에 벌받는 거지만 간혹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주므로써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매 삶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 즐겁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라 그 찬양 성가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알겠어요. 이제 재미가 붙은 거죠.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 즐겁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0: 만 미래에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셔서 복을 바꿀 줄 믿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까 패션에서 미션으로 바뀌어지는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용기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올포원에서 마련한 십자가 시리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다들 하시게 될 거고요. 그 길에 놓인 은혜에 힘을 좀 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 초입부터 다들 잘 열심히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억지로 십자가가 억수로 축복이 된
3: 시몬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시간
4: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문제다. 황혼이 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그대여, 늦게까지 미루고 있는 우리의 꾸물거림을 용서하기엔 인생이란 너무 짧고 슬픔이란 모두 너무 거창하노라. 마가렛 생스터의 태만의 죄 중 일부입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색소선가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래돼서 낡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된 책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할머니가 읽으셨던 오래된 성경책, 어린 시절 즐겨 읽었던 동화책, 또 첫사랑에게 받았던 시집 한 권. 예, 사람들은 책 수선을 의뢰하면서 이 책을 왜 고쳐야 하는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낙서라도 지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새 책을 쉽게 살 수 있는 시대에 굳이 헌 책을 고치려는 이유, 그 안에 담긴 시간을 아끼기 때문이겠죠. 오래된 사진 한 장 버리지 못하고 낡은 물건 하나를 오래도록 곁에 두고 또 예전에 듣던 노래를 다시 찾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끼던 것을 조금 더 오래 품고 싶은 마음, 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오래돼서 다른 사람이 사연을 모르고 보면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이런 물건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부럿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럿지라고 딱 얘기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냥 옷 같은 거좀 뜯겼을 때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정도의 하지만 그림은 조금 유치하기도 한 이런 브러쉬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오래전, 적어도 중학교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몇 물건 중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게 남아 있었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오래전을 마치 그 안에 담긴 추억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물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인지도 궁금하고요. UAP 보험님은 교회 성경책 표지 리폼해서 새 책이 됐다고 하셨네요. 예, 교회 쓰던 그 성경책을 리폼하기도 하고 또 대대손손 이어오던 그런 성경책을 리폼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오래전 쓰셨던 그 성경책을 리폼하기도 하고. 예, 오늘 그래서 첫 곡으로 Will of 앨범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드렸습니다. 9858번님이 주말에 생방일지 어떨지 몰라서 그러면 오늘 당양로는 6시에는 마지막 날이라 이 시간에 뵀던 당양로 가족분들 인사합니다. 그동안 사연들을 통해서 함께 웃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월요일부터 오전에 시작될 방송될 당양로도 파이팅요. 기도로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인사 나눠 주실 거죠. 퇴근길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오전에 아니면 주말에라도 녹음 방송이라도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다음 주말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계속 뵀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욕심이 있습니다. 김영미가 부르는 꽃들도 이어지는 곡으로 들을까요?

원성남님께서 우리 당양로 가족들 또 제작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감사뿐입니다. 봉하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김영미 꽃들도 그 전에 함께 했고요. 우리들의 시간 속 사연을 잘 다듬어 놓은 당양로의 책도 그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사하는 곳에 잘 보관해 주세요. 그 속에는 슬픔도 기쁨도 사랑, 희망, 위로 그 모든 것이 은혜 그 자체거든요. 플라리스님, 이 표현도 잘 가지고 가겠습니다. 맞아요. 다른 책 한 권은 아니고요. 그 책에 살짝 책갈피를 껴놓고 마치 2막처럼 제2장처럼 새로 잘 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1장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당양로라는 이름이 빛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잘 가꾸어 주신 덕분이다. 예, 고백합니다. 감사하자님, 저 오늘도 출첵하는데 퇴근길에 듣고 있어요. 잘 오셨고요. 이쁘나님은 어제 동해 갔다가 즐겁게 여행하고 1박하고 오늘 충주로 와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해결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인사해요.

이번 주 6시 당양로가 마지막 아쉽지만 10시의 만남을 기대하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아멘. 아유, 날씨도 좋아서 여행길이 너무 좋으셨겠어요. 주아랑 님도 7시까지 함께 할게요 하셨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 가시는군요. 개편되면 정원 언니 목소리 들을 시간대가 바뀌나요? 아이고, 오랜만에 들으셨구나. 뭐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수요일이었으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드림드리님, 오전 10시로 당신을 향한 노래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2시까지 들으실 수 있어요. 이어지는 곡은 강찬 앨범에서 들려드리는데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또 엄마가 국민학교 때 만들어주셨던 조끼, 중학교 때 만난 제자가 첫 아르바이트에서 사준 진주 목걸이 지금까지 하고 다니죠. 수평기님, 팝 찬양을 얘기하셔서 찬양이라기보다는 그래도 CCM에 분류되는 You Needed Me 송정임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도장, 조끼, 그리고 진주 목걸이. 이병희님은 저는요 못 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30-40년이 된 편지지, 엽서들, 또 돌아가신 아버지께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 귀여운 세모 가죽 가방. 45년이 됐어요. 여전히 새 가방같이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잘 간직하셨군요. 이쁘나님은 중학교 1학년 가정 시간에 처음으로 수놓기를 배우면서 그 이불의 목 부분 커버를 이불 목 부분 커버를 만들었는데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A+라는 걸 받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애착도 가고 그래서 가지고 있거든요. 피아노 덮개로도 했다가 고이고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고이고이 간직하셔야죠. 목 부분의 커버. 뭘까? 어떻게 생겼을까? 뭐를 술을 놓으셨을까? 이거는 진짜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버리시면 안 되고 두고두고 또 자랑도 하시고. 로이스님은 전 남편의 추억의 물건인데 수학 정석책. 뭐 수능을 또 볼 것도 아닌데요. 무려 4권이나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핸디용 수학의 정석책도 4권이나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참. 아니, 추억을 품고 사는 건 낭만이긴 한데 그냥 저는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제 눈에는 잡동사니 같이 보입니다. 빨리 비울 수 있게 해줘 라고 계속 독촉 달래고 있죠. 뭔가 이유는 있을 텐데 내가 저거를 공부했을 때 진짜 어떤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남편분 이해 가는데 루이스님 버리지 마세요. 아니면 한 권이라도 남겨놓게.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0702번님은 테이프 CD LP. 이분도 잘 못 버리는 분이에요. 회수권까지 있으시다고. 선물을 신청하셨는데 어떡하죠? 같은 제목의 다른 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얘기하시는 걸까? 그냥 이럴 때는 때려야죠, 뭐. 연평안 진보라가 함께하는 선물입니다. 이 지금 기계가 잘 안 먹어서 네 지금 나오네요.

진보라가 부른 선물이었습니다. 살랑살랑님, 오늘도 추억 쌓으려고 왔어요. 아, 오늘은 깻잎김치 만들며 듣고 있는데 흰쌀밥에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알죠. 그 맛 알죠. 오늘도 마음 다해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 당양도 시즌2 기대합니다. 원래 명작이 속편도 제작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주왕자님은 오늘 마지막 생방이라고 해서 인사드리려고 없는 시간 쪼개서 들어왔어요. 오, 감사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전 10시에 알람에 놓고 무조건 함께 할게요. 사실 정원님이 오전 시간대로 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기다려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음이 가고 설레기까지 해요. 목장 예배 가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자명 듣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좀 오전 시간에 내가 맞을까?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 시간에 맞나? 오후 시간에는 내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여주왕자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의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생방 아니에요. 오늘 아니고 14일, 정말 이제 저녁 시간에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생방송으로 함께 할 거니까요. 시간 되면 오세요. 아, 사명이요. 예, 동방현주가 부릅니다.

보성고 1학년 때부터 모은 70년대 우표를 가지고 계신 조나단님과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박종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는 임상 심리사로 일한 지 10년 됐는데요. 초보일 때 센터장님께 혼나고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혼나고 미숙하던 시절 딸내미가 초등 1학년이었는데 포스트잇에 엄마 잘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 포스트잇 늙어 죽을 때까지 보관하려고 코팅했죠. 딸의 응원으로 10년을 버텼습니다. 음악은님, 아, 엄마 잘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엄마의 그 표정에서 또 언뜻언뜻 보이는 엄마의 그 힘든 모습이 아, 우리 엄마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지금은 좀 힘드신가 보다. 라고 우리 따님에게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엄마 잘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종이 한 장을 넘어선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말이고 마음입니다.

10시니까. 그래도 다행히 학교 보내고 조금 여유 있을 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선유님, 퇴근 친구였는데 아쉬워요. 하, 그러니까요. 예, 네, 아쉽습니다. 구루터기님, 걸어온 삶의 숫자 6은 어찌 이리 소중한지요. 매일 2시간 걸리는 아침 출근 6시에서 8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저녁 퇴근은 6시에서 8시 당향로로,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옷의 찬양에 잘 적응해 볼게요. 그래도 낡은 옷이 편한 듯한데 10시 방송에도 번개 인사로 오겠습니다. 네, 구루터기님, 꼭 오세요. 은지님이 이번 CBS 방송 개편은 많이 바뀌네요. 그래도 시간대만 바뀌는 거라 다행입니다. 6년 동안 저녁 방송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또 예전처럼 다시 아침 방송으로 수고해 주세요. 은지님은 아침 방송을 기억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받고 좀 놀랐는데, 토토로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심정지가 와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아주 위험한 수술이라고 병원에서도 80% 가망 없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월요일에 납골당에 모시고 이번 주 내내 엄마와 같이 시간 보냈습니다. 혼자 남으신 엄마도 안타깝고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됩니다. 친정아빠가 좋아하셨던 찬송과 고요한 바다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은 네, 빨리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또 계속 마음에 남고 몸만 열면 계실 것 같고, 토토로님과 함께 들을게요.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 373장 김관호가 부릅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이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 조금이나마 토토로님께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1부 끝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 493장 이어서 듣겠습니다. 신현진이 부릅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살아가면서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며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절대 질 수 없다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은 없을까? 한여름밤에 꾸는 짧은 꿈일지도 모르는 삶.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다. 욕심만 채우며 질투하고 경쟁만 하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 송정림의 명작에게 길을 묻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곡이 맞을까요? 하나님만이. 조이 중창단, 오중창단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아름다운 한때님께서 이 시간에 노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에 너무 좋았는데 또 제 방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좋습니다. 낮 2시에 지역을 부산으로 바꾸면 표준 FM에서 들을 수 있거든요. 저 오랜만에 옛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신청해 봅니다 하신 아름다운 한때님과 함께 하나님만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게 근원님이 저 질문이요.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12시는 조이포유 방송. 재방되는 지역에선 2시에 들을 수 있을까요? 레인보우에서 지역만 변경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름다운 한대님이 답을 주신 건데 부산, 대구, 강원도 이렇게 해서 한 7개 지역에서 들을 수 있거든요. 레인보우로 2시에 혹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면 지금 아름다운 한대님은 부산으로 지역 설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 설정 그렇게 하셔서 오후 2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상 목사님들 좀 이동하시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이렇게 찬송이 들려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된 지역은 저희 당신을 향한 노래를 방송하니까요. 지역 설정을 그렇게 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사실 옮겨주고 나서 더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예, 좋게 생각하면. 3486번님께서 고단한 하루 마치고 정원님 목소리 들으며 마음도 편안해지고 위로도 얻었었는데 너무 섭섭하지만 그래도 10시에 만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2시에 진행하시다가 6시로 옮겼을 때 아니 이게 전세집도 아니고 이러셨는데 그때 혼자 웃었었거든요. 이렇게 또 다시 이사를 다 함께 가네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3486번님. 그때 제가 약간 메뚜기처럼 아침에 갔다가 오후 2시에 갔다가 6시에 왔다가 그전에는 저녁 10시에 있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기간이 한 2년마다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게 전세집도 아니고. 이번에는 주인님이 좀 좋으셔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느낌입니다. 6년을 있었으니. 앞으로 예, 10시 때는 좀 오래 내 집처럼 있을 수 있길 바라고요. 3486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또 잊지 않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것도 감동이네요. 아니 시간 변경이라뇨. 퇴근 시간과 함께 늘 설렘으로 기다리는 당양노였었는데요. 한동안 그리움과 헛헛함이 남을 것 같아요. 백합님, 이 6시 시간대에 제대로 된 뭔가가 탁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아유 최정원 없어도 돼. 괜찮아. 6시 이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면 뭐 더 바랄 게 없어. 이런 사람이 딱 와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면 저도 자리를 비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 더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침에 했던 방송이 제 방이

되니까 이게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 부분이. 근데 계속해서 저희가 조이포유 쪽에 더 좋은 흐름을 위해서 이곳에 꼭 좋은 분이 진행을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최정원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분이 오면 제가 한동안 있었던 사람으로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거든요. 6817번님께서 제겐 아이들의 자라나는 시간들이 추억과 비타민으로 작용하거든요. 아이들이 20살이 훨씬 넘었는데 가끔 아가 때 신기던 양말 또 유치 있잖아요. 유치도 유치도 빼고 임시로 은이빨 해넣었던 거 꺼내보고 웃네요. 하나하나가 소중하죠. 행복 신청하신 곡 준비해놓겠고요. 신인님께서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보배 이 곡 먼저 들려드립니다.

한이의 행복 그리고 시와 그림 보배 두 곡이었습니다. 7658번님 방금 왔어요. 집에 퇴근길 이제 금요 기도회 가려고 합니다. 사실 좀 서운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별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일할 때는 10시에 못 가지만 주말과 목요일 오프 때는 꼭 인사할게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아름다운 한때님이 얘기해 주신 그 2시에 가능하시면 지역 설정을 부산이나 아니면 대구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실시간 방송에 타임머신 기능이 돼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대요. 예, 이건 제가 안 해본 거라 지금 아름다운 한때님이 얘기해 주신 게 진짜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릴리님 어디로 가세요? 옥스님도 아니 어떻게 개편이 되는 거예요? 애니 김미라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이 돼요. 이제 생방송으로는 조이포유를 통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방송되고요. 재방송으로는 조이포유와 표준 FM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이 되고요. 아, 나는 오전에 안 되는데 오후 2시에는 가능한데 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통해서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셔야 하셔서 또 대구로 하셔서 그쪽의 지역에는 2시에 방송이 되거든요. 물론 10시에 방송됐던 게 방송이 되는 거지만 그쪽에서 들으실 수 있고 난 내 사연이 나와야 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시간 지나도 꼭 챙겨볼 테니까요. 그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이든 주말이든 꼭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랑하오님 화요일 저녁부터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잠들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한 사랑하오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든든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곳에서 시작되는 신청하신 곡. 예, 이게 스페셜 트랙이라고 돼 있어요. 그곳에서 시작되는. 아마 이제 그 트랙 가운데 쭉 노래를 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페셜로 실은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시작되네.

글럼님과 함께 신뢰해 안성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멘. 레이나차님, 주의포유 여유로운 낮 시간, 다정한 저녁 시간, 그리고 반짝이는 아침 시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원님. 새로운 방향로 응원합니다. 진짜 7시부터 9시까지 했죠.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하죠. 2시부터 4시까지 했죠. 6시부터 8시까지 지금 하고 있죠. 10시부터 12시까지도 했었어요. 거의 뭐 한 바퀴 돌았네요. 진짜. 주일포엔 다 내 거다. 네, 그런 어쩜 이렇게 돌았죠? 지금 레나차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러네. 하나비님, 와, 6년이란 긴 시간이었네요. 호탕하고 고운 목소리에 매료돼서 제가 이제 듣기 시작해서 퇴근 때마다 찬양의 감동으로 기쁨이었거든요. 10시대로 출첵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나비님 오세요. 기다릴게요. 부끄레미님, 이사 준비하느라 바쁜 우리 당형론가요? 함께 영차영차 이삿짐 들어봅니다. 괜시리 저도 바빠지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오전 시간 잘 닦아놓을게요. 와우, 따뜻한 마음 감사해요. 하이디8529님은 저도 10시에 들을 수 있어 다행이고요. 당향로에 이런저런 얘기, 가족 생일 뭐 많이 올리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랬는데 오전에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아이디 이름들이 있으면 제가 참 든든할 것 같아요. 9167번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님께서 주의후유를 떠나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또 오전 시간이 좋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나눠줄지 정원님의 진행, 찬양 선곡, 예쁜 노을 같고 시골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같아서 따스하고 평안해서 좋았어요. 이제 아침으로 가면 제가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팔꽃님은 당향로는 제 오랜 친구죠.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기에 뭐지?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혹시 날 아는 분일까?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요. 신기해하며 놀랄 때가 많았어요. 퇴근길 항상 그 자리에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사연도 예쁘게 소개해주고 신청곡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정원님과 작가님의 새 출발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나팔꽃님. 예, 그 응원에 감사하고 격려에 행복합니다. 세라별님, 오늘이 이 시간 마지막인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일은 녹음 방송이고요. 14일 주일에는 생방송으로 함께 할 겁니다. 세라별님, 힘들 때 당향도 들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겨내실 수 있었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진짜 세라별님에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힘이 됐다면 그거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백곰님이 신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유은성이 부릅니다.

축복의 통로를 조수아 목소리로 들었고요. 똥지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해리와 해피님,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줄로 듣고 있습니다. 올해 오늘로 1회 출석 참여하고요. 전 크리스찬은 아닌데 좋은 방송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에요. 반갑습니다. 퇴근길이시구나. 월요일부터는 이 시간에 남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혹시라도 10시에 시간이 되시면 예, 조이포유 들으시면 또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들 많이 나가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뭐 이런 부담감 말고 좋은 조언과 좋은 얘기들 예, 노래로 실려 나가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께 주변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거기까지 발전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긴 하지만 예, 편안하게 함께 해주십시오. 애인이 김미라님, 다시 이제 질문. 재방송 오후 2시에요. 조이포이와 표준 FM 오후 2시 두 채널 모두 방송되는지요? 아니요, 아니요. 오후 2시는, 지역의 표준 FM에서만 되고요. 조이포이는 아니죠. 찬양하라 내용으로 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들으시려면 지역 방송에서 표준 FM으로 하셔야 됩니다. 0491 명가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오전 시간대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그림 목소리가 나와가지고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최근 로맨스는 별책부로 옛 드라마를 봤거든요. 거기에 한 권의 책으로 사람을 표현하던데 인상적이었어요. 당향도 책의 1막을 읽으면서 접어둔 페이지. 예, 거기에는 엄마가 위독하실 때 당향도에서 기도해줬고요. 병문안 오가면서 들을 때 참 힘이 됐고요.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2막에서 또 다정한 그레이스님이 쓰실 그 내용들 저희도 축복하고 꼭 바라시는 대로 적히길 바랍니다. 오늘? 오늘 CBS 사옥 지하 교보문고에 다녀오셨대요. 이야, 진짜 우리 가까이 있었네요. 당향로에서의 1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와 이막에 더 빛날 다정한 그레이스님을 기대합니다. 남식군이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일포유 전체 채널에서는 뭐 특별히 변하는 거는 오전 10시에 제가 이제 당향로라는 이름으로 간다는 것과 그다음에 10시 저녁 10시에 김은영 아나운서가 CCN 캠프를 함께한다는 것과 그리고 6시에 이제 제가 10시에 가니까 이 6시 시간대는 샬롬 CCM이라는 아침 8시 송정원 아나운서의 방송이 재방송된다는 거. 그 정도의 변화, 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코람데오70님도, 예, 퇴근길 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준 당향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두마음님, 10시는 진짜 시간 내야 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자주자주 뵙도록 할게요. 알죠. 그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그래도 감사하고요. 영광역은 아빠님도 예 불빛님도 오셨고 3066번님께서 딸 예지의 입시에 또 일하느라 그때 참 힘들어하면서 기도 부탁했는데 긴 시간 흘렀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예. 강수호 배우님도 함께 하셨고.

0: 그 아로하님이 기도 부탁하신 거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아들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도 침대에 누워있지만 호수로 죽을 먹고 있는데 점점 좋아진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런 좋은 소식 듣길 원합니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그 내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신통방통님께서 첫 직장 입사했을 때 맞췄던 양복의 옷걸이를 지금도 보고 나오고 계신데요. 전화번호와 상호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셨어요. 당향로가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추억의 한 장이 되길, 잊을 수 없는 소중한 한 장으로 남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타카님이 신청하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내일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에 14일에 생방송으로 만날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강이 되고 성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0: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이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기아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움큼의 쌀을 주는 것이 더 쉽지요. 당신의 집에 사랑을 가져가세요.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다시 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표처럼 새기고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며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김해시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무엔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머리 위 하늘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위에 주님께서 이미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겸손히 살아갑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김인수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신재호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여 복을 주시기를 장영숙과 송재진 국립합창단이 함께했고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문은희의 찬양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 푸른 동사님. 그저께였네요. 세 달 만에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쌤들 만나서 낙지볶음 먹으면서 그동안의 일들과 서로의 안부 물으며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그 바닷가 해안도로 따라서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망고빙수 앞에 놓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병실에서 세 달가량 있어서 흰머리가 많이 나 약간 초라한 내 모습을 여전히 이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재활치료 잘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독수리 오자매라며 과장님께서 금일봉까지 찬조해 주셨다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 발목 다 나으시면 더욱더 행복한 독수리 오자매 되시겠습니다. 9243번께서는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는 아프지 않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보내오셨어요. 다리 아프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312번께서는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어제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윤권사님이시네요. 작년 같으면 아들, 딸이 새벽같이 전화해 손자, 손녀 전화 바꾸며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을 텐데 오전이 다 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아들과 딸이 멕시코 요리 포장해 오고 용돈도 두둑히 주어서 화났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네요. 부끄러워서 주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쁘게 사는 아들, 딸 미안해. 사랑한다. 많이 기대하셨었나 봐요. 기대가 큰

그만큼 서운함도 커지는 법이죠.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준 우리 자녀분들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저희도 함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하얀 귤꽃님께서는 눈이 조금씩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보배로운 내메기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에 보배 신청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찬구님께서도 시와 그림에 찬양을 청해 주셔서 오늘은 보배 함께 듣고요. 이어서 부흥한국과 옥합의 찬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주리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조주홍님께서 청하신 나의 사랑하는 책 피아워십의 찬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은 신앙적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역은 혼주와 그 집안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표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과 넓고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자녀 결혼식에서 의례에 줄에 사는 고위층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혼주에게서 신앙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에게서 이러한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이 네게 왕국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자 사병 318명과 함께 이들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 옵니다. 아브람이 승리한 별동대 지휘관으로 귀환할 때 왕의 골짜기에서 두 사람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왕이고 다른 하나는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접 중에 아브람이 소중히 여긴 것은 멜기세덱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세상의 가치보다 제사장이 기원하는 신앙의 가치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유의 주제 백나무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만세반석 열린 곳의 대학합창단의 찬양,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감사가 넘치는 사람님, 새벽 예배에 가시는 길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지내게 하소서. 천등사님께서는 모내기가 전국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태풍을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수고한 만큼 정말 많은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 1590번께서는 샬롬, 우리 영재가 11월 결혼을 앞두고 오늘 웨딩 촬영을 위해 길을 나섰어요. 37살 아저씨입니다. 다운이가 이뻐서 경호원처럼 그림이 나오겠다 생각합니다. 며느리 되실 분인가 봐요. 알아서 한다니 뭐라도 거들고 싶은데 그저 기도뿐이죠. 오늘은 더더욱 행복하고 기쁜 하루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사진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프리즘님께서는 CBS 방송국 바라보면서 찬송 들으니 더 은혜롭고 새롭습니다. 매일 CBS 애청자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지나시는 길인가요? 그리고 황가안의 조개구이님, 샬롬, 아침에 찬양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니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정확한 제목이 아니어서요. 제가 짐작만으로 보내드리기가 어렵네요. 가능하면 곡을 부른 사람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일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고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봉환사랑님께서도 역시 처음으로 글 올려주셨네요. 지선의 충만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고요. 폴라리스님,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이승철과 범키가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하죠.

세상의 수많은 말 중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마법의 주문.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는 이 말들을 입술이 닳도록 되뇌며 선율을 붙여나갔다. 사실 이 가사는 세상에 던지는 외침이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한 처절한 고백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정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도 용서하고 싶었으며 또한 용서를 빌 대상이기도 했던 나의 아버지에게,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믿어주는 고마운 친구와,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기로 작정한 모든 인연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이도헌의 2층에서 본 거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꺼낼 수 있는 시간. 오늘

먼저 들으신 곡은 허진설의 곡이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주님의 시간에. 이어서 인칸토레스 남성 합창단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신예숙님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준모의 찬양 청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할인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많은 CCM 가수들이 이 곡을 불렀는데요. 원곡자의 곡으로 오늘은 보내드립니다. 김영범의 찬양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매일 혼자 있던 공간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 그 사람이 편히 앉을 의자를 놓고 잠시 머물 수 있는 탁자를 준비하고 먼 길 오느라 목이 탔을 그를 위해 마실 물을 올려두는 일. 정말로 그가 이곳까지 와주었을 때 우리 마음은 한없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준비하지 못한 것이 미안할 만큼 말이죠. 그의 온기로 이 공간이 환해지고 그 목소리로 이곳이 세상에 의미 있는 장소로 살아 있으니까요. 지금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영광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6월 12일 금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레베카 황의 밤이나 낮이나 함께 들었어요. 네, 누군가 내가 준비한 장소에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할까? 이런 간식 좋아할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그가 그 자리에 딱 나타났을 때 감사와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이렇게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의 기쁨들은 정말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던 저를 위해서 CBS 라디오 또 레인보우 또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2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CCM 캠프 2시간 잘 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곡 사연들도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우리에게 헤리티지로 알려져 있는 그 팀의 전신, 네, 믿음의 유산, Heritage of Faith의 My, My, My God is Good 함께 들었고요. 캐나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Upstream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Nucleus의

예수로나의 구주 삼고 세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박성국의 CCM 캠프 여러분의 이야기로 또 사연으로 함께 하고 싶은데요. 오늘 모처럼 금요일이다 보니까 인사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고 네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오늘은 그만. 네, 오늘은 그만. 어제 오늘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일상의 시간처럼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저한테 질문이 하나 왔네요. 네. 성씨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마치 정해진 대본처럼 사연이 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CCM 캠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사연들은 병상의 기도들인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뭐 어머니 간병 중에 옆에 작은 침대에서 조용히 듣고 있어요. 또 응급실에 가 는 사연도 많았고요. 또 오랫동안 병중에 계신 분들을 돌보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병상에 있다 보니까 완쾌되어 나오는 소식들도 같이 나눠주신 분들 많았죠. 네. 그리고 또 아쉽지만 또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나보낸 이야기도 같이 이제 쭉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고. CCN 캠프를 진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좋은 동반자로, 친구로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우리 뭐 주말, 주일 되면 우리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고3이라든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의 마음의 기도들 제가 많이 나눴죠. 네, 그게 많이 기억에 남네요. 그 외에 기쁜 소식들은 너무 엄청 많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즐거운 소식도 굉장히 많았고 봄이 되면 꽃사진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CCN 캠프에서 들었던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샵 #1212로 보내라고 하시면 기억이 잘안 나시겠죠? 계속해서 찬양 이어듣습니다. Right up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죠.

주나목의 주님 여기 계심으로 그리고 장혜주의 일어나세요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금요일 밤은 캠프 초대석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날이긴 했는데 어제 그 김명선 목사님이 먼저 왔다 가셨어요. 네. 사실은 오늘 짠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일정이 너무 금요일마다 또 사역이 있고 해서 서로 조정해서 어제 목요일 날 김명선 목사님 같이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혹시 어제 못 보신 분들, 잘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 CCN 캠프 유튜브로 다시 오시면 네, 어제의 그 화려한 김명선 목사님의 진솔한 이야기들 다시 들을 수 있고 제가 진행 중에 주책 떨던 모습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CCN 캠프 유튜브는 당분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우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캠프 초대석이 그리운 분들은 CCN 캠프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1일 3회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브너스의 노래 이어집니다. 새 힘 얻으리.

김성찬의 삶을 앞서지 않는 노래, 신현진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어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벌써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 벌써 되었어요. 아, 오늘 시간이 광속으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시간 한 시간, 한 곡 한 곡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이제 1부 끝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 어우, 제 마음하고 같네요. 웨이홈의 최고로 사랑해요. 듣고 2부에서 만나시죠.

0: T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평화와 행복으로 비워진 두 마음이 함께할 때입니다.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 당돌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따지며 묻는 사람을 반색하십니다. 침노하는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신앙 초년생이든 연조가 깊으신 분이든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으면 훨씬 훌륭한 신앙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했사오니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허공에 외치는 꼴이고 겉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0: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듯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 중심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우린 몸에 눈도 있지만 영과 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혼의 눈을 마음의 눈이라 하고 영의 눈을 영안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눈은 느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호감이 있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은 차원이 다릅니다. 몸과 마음의 눈은 인간이 주체지만 영안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영안은 성령이 임재하셔야 열립니다. 영안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이유죠. 사람들이 무당집 찾는 걸 보면 신령한 걸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령한 존재였는데 세상만 보며 살다 보니 영안이 퇴화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영의 실체로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보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며 살았음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사탄 환경에 우리를 던지셔서 이런 환경에도 이겨내는 진짜 알곡 같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그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영안은 어떻게 갖출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영의 세계를 깨워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대부분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를 올라가고 니고데모는 주의 공격 불사하고 주님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은 짓밟혀서 기어서라도 주님께 갔습니다. 셋째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죠. 가난의 헬라어인 푸토코스는 구걸하는 거지란 뜻입니다. 정리해 보면 영의 세계를 확보하고 간절한 마음과 구걸하는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젠 교회 지붕에 갇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길을 터득하면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선 우주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신령한 지혜를 보게 돼서 다윗과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고백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뵈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만약 기도했더니 일이 순조롭고 또 고통스러운 병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한 흔적임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금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유치원 캠프를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자, 2부의 시작 광고 듣고 돌아와야죠.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그 빛이 꺼졌을 때 사랑이 희망일 때 때로는 깊은 절망이 될 때

폴라이트의 때, 그리고 김지훈의 유일한 노래, 정노굴의 예수로 살아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요 세 곡은 제 개인적인 사심선곡인데요. 요 세 가수, 폴라이트, 그리고 김지훈, 정노굴 이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밀어주고 싶었던, 어떻게 좀 히트를 시켜보고 싶었던 그런 가수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정노굴 씨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노래들이 참 이렇게 참신한 표현들이 있었고, 김지훈 씨는 뭐 노래 너무 잘하고 진짜 미남 가수. 근데 지금은 이제 음악보다는 이제 다른 카페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서 시시행계가 너무 좋은 인재를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어서 그렇고, 폴라이트의 때 그리고 폴라이트의 다른 노래들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야, 이런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구나, 정말 기대되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요즘 지금 목회 사역에 집중하시느라 음악 활동이 조금 아쉽다는 마음.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수도 있었어요, CCN 캠프에서 저희가 이런 가수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했었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월드컵 축구 있었죠. 저는 또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제가 진행할 때가 아니라 우리 전전 진행자 우리 한웅재 목사님하고 같이 진행을 할 때, 그때도 월드컵이었나 아니면 뭐 다른 국제 경기였던데 한국 팀이 막 치다가 저희가 이제 역전되리라를 한번 선곡해서 정말 이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곡을 했는데 노래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역전했던. 그때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때 한은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한 말은 우리가 이 노래 한 번만 더 틀자. 그러면 이기지 않겠냐? 그랬는데 정말 그 경기는 이겼고, 물론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나 경기가 있으면 라디오는 청취율이 떨어집니다. 듣는 분도 많이 없고요. 하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우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네요. 라디오 참 그러고 보니까 매력적인데요. 자, 다음 곡은요, 황하운의 난 부르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부흥한국의 노래였고요. 그 앞에 김하정의 나의 나된 것은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국의 GCM 캠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 점점 가까워지는데 저에게 GCM 캠프 뭐 우리 한은경 목사님 때부터 신기식 아나운서분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는 약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아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24년 12월 3일 그때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생방송 중에 그날 아마 그 초대 가수가 와서 라이브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한참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1부가 끝날 때쯤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매우 놀라고 또 방송은 급격하게 긴급편성으로 변경되면서 1부를 진행하고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마지막 곡 그때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또 12월이 되면 아마 그날 밤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남으시나요? 소울싱어즈의 노래 듣습니다. 친구야.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6월 12일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한 시간 벌써 되었네요. 네, 공식적으로 제가 생방송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토요일과 주일은 예전과 같이 준비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좋은 원고를 쓴 윤여민 작가님께도 참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를 많이 돌보고 참아주신 CBS 많은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CCN 캠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김은영의 CCN 캠프는 더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웅재의 소원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산쪽 마을의 아침은 어머니가 피우는 불빛으로부터 시작한다. 불을 피워 물을 끓이고 밥을 짓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깨어나 모여들어 온몸을 녹인다. 햇살이 길게 비추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고 담소를 나눈 뒤 일터로 간다. 사랑은 자신을 불사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 순수한 헌신만큼 맑은 빛이 있다.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 송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오늘 이 키워드로 사랑합니다 양아인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축복송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사랑이 가득한 그런 축복송에서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줄라이 프로젝트 송정미가 함께한 사랑은 언제나, 또 앞서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가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말씀이 정확하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마지막 생방송 축복송 마지막은 아니고 내일과 모레는 녹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Joy for You 시작과 함께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시작한 축복송이 제가 3년 전 5월 1일 5월의 첫날 또 김은영의 축복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는데 이제 또 그 긴 11년의 시간이더라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로 오전 10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노라 인사 나눠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름다운 한때님도 생방송은 마지막이라 글 남겨봅니다. 시간은 바뀌지만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저도요, 12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7493님께서 축복송 오전 마지막 방송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며 허브농장 체험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만든 상큼한 레모네이드 우리 가족에게도 선물하고 싶네요. 그 향이 너무 좋다고 이곳에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동사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하고요. 이렇게 또 향기로운 사연을 뭉게구름님께서 화단에 곱게 피어난 달맞이꽃, 개나리꽃, 장미꽃이 어우러져 피어있는 것 우리들 마음처럼 곱게 어우러져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관련돼서 이 곡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길승 그대 화단에.

정혜원의 음성으로 넌 아름다운 꽃 들으셨고요. 앞서 이길승 그대 화단에 유지연 사랑은 동사 함께 보셨습니다.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꽃시장에 갑니다. 이병희님 써주셔서 넌 아름다운 꽃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오전에 꽃시장 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성전 그 앞부분 그 정말 예쁘게 꾸미시는 솜씨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이것을 다 같이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실 것 같아서 꽃처럼 아름다운 그 마음에 전해드린 찬양이었어요. 오늘 연차를 내시고 물론 이 시간에 생방송을 듣기 위해 연차를 내신 건 아니겠지만 충만님 그래도 마지막 생방송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실은 오늘 연차 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10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해주실 것 같은데 11시부터 싹 가시면 어쩌하나 저도 실은 살짝 월드컵 이제 경기에 시작이 되니까 그래도 오늘 온 마음으로 또 즐겁게 전 세계 전 지구인들이 같이 하나의 스포츠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스포츠 정신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항상 이 스포츠맨십 같은 것은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페어플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 선수들도 응원.

하면서 우리 12시까지라도 축복송 틈틈이 들어와서 들여다봐 주세요. 하하호호님께서 너무 귀하게 응원 사연을 주셔서 약간 뭉클했어요. 오늘이 생방으로는 마지막인가요? 지금까지 잘 해오신 은영님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들려드리고 싶네요. 매일 아침 축복송 들으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은영님은 참 잘 헤쳐나왔습니다. 또 CCM 캠프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외쳐주셨어요. 수프로님도 어차피 겪어야 지나갈 거라는 생각, 무더운 열기 안에서 일하는 마음과 손길과 열정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해요.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그동안 오전에는 일정에 집중하다 보면 못 들어와서 종종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생방송일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조이포유에서 못 듣는 건 아니요, 아니요. 밤 시간을 거슬러 건너와 주셔야 됩니다. 12시간 지나서 밤 10시에 와 주세요. CCM 캠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은감 님도 이제 김하나 님과의 만남이 밤중 고요한 시간에 잠 못 자고 뒤척일 때 그때 CCN 캠프 친구가 되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커스 커뮤니티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조수진 김정석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 함께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그리고 담쟁이 그 벽을 넘는다는 CKWMA 4개국 가상합창 찬양으로 2102님 신청곡까지 함께 할게요.

KWMA 4개국 가상합창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불러서 더 또 진한 감동이 있죠. 주수진, 김정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마커스 커뮤니티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전해드렸습니다. 봄나리님께서 축복송은 저에게 특별한 방송이었어요. 통증으로 아플 때 축복송 들으며 공원 걸으면 통증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거든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은영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에게서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써주셔서 왠지 울컥했습니다. 자, 서울 집사님께서는 매일 오전 10시에 오프닝에 읽어주시던 주옥 같은 성경 말씀 메모장에 항상 옮겨서 묵상하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시간대가 변경되어 아쉽지만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땅꼬마님도 다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 이동인데 왜 이리 가슴 한켠이 저릿저릿한 걸까요? 하시며 월드컵 응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생방송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에게 큰 웃음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2부로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1부 끝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신다고 하셔서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 12시간 시간 지나서 매일 밤 10시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위로브의 찬양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 위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제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생방송으로 끝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듣고는 있었는데 게시판까지 찾아와서 출석 체크 굳이 안 해도 잘 듣고 있어요 하셨던 분들까지도 지금 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일하시면서 운전 중에도 차 세워놓고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고 오늘은 지게차 운전 중에 또 오셔서 오늘 스톤즈의 언젠가는 신청곡 써주시며 우리 언젠가는 더 좋은 날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윤덕현의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 오늘 날씨와 딱 어울리는 그런 상쾌한 목소리 찬양을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바라오뉴님 이렇게 글 남기는 게 처음 아니면 두 번째 두세 번째 정도인데 오늘이 생방송 마지막이라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제이슨님도 은영 아나운서님 생방 마지막이라고 해서 함께해요. 항상 귀에는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요 하셨고 자 이제 11시부터 북중미 월드컵 첫 번째 우리나라 경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송 오늘 생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써주신 분들 덕분에 힘을 내서 또 찬양 전해드릴게요. 작년에 고3 수험생 아이와 함께 참 힘이 되고 감사했었다고 위스덤님께서 덕분에 대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셔서 그러고 보니 작년 우리 수험생들 응원할 때 정말 많이 들려드렸던 곡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 정은의 너에게 함께 할게요. 세라별님께서는 오늘 마침 휴무여서 함께 하는데 그동안은 일하다 보니 매일 참석 못했는데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개편된다고 해서 짜증이 났었는데 이 또한 더 좋아지기 위한 것이겠지요 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복덕 권사님 팔순 생신 선물 더덕 진액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선물 도착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연을 듣고 가족 모두 눈물 찔끔 흘렸답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드린 선물이 이렇게 귀한 일에 또 잘 사용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CCN 캠프로 또 이사 가면서도 저희 선물 또 넉넉하게 더 많이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환영할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나비워십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이 찬양 또 신청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새로운 자리에 가시는 은영님도 응원하신다고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의 너에게부터 전해드려요.

나비워십에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또 앞서 정은의 너에게 신청곡 사연 또 여러분들의 응원 토닥토닥 그동안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사연으로 두 시간이 꽉 채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자님도 항상 조용히 듣고 있던 1인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오늘 평소보다 게시판 접속자 수가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오셔서 인사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눈으로는 월드컵을 보면서 귀로는 축복송을 계속 함께한다고 또 순이님 3년 전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은영님 감사해요. 항상 축복송으로 힘을 얻으셨나 봐요. 여행님도 지난 5월 폐렴으로 입원하신 어머니 중보기도 부탁드렸는데 이제는 감사하게도 퇴원하셨고 식사도 잘 하십니다. 축복송 통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엽기토끼님도 그동안 채팅방 참여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었어요. 명랑한 은영님 목소리 들으면 기운 나고 기분도 참 좋았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샬롬님께서는 수고했어 오늘도 이 곡으로 응원할게요 하셔서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또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도 준비하고 있고요. 신혜숙님도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마틴 나이스트롬의 곡, 그리고 에이미 그란트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전해드렸고요.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아 정말 너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 조금 아쉬운 마음도, 그리고 그래도 어디든지 함께 해주실 거라는 여러분의 응원에 든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오후 6시에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 아나운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시간대로 옮겨오니까 새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님도 수고하셨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7월에 한꺼번에 손자 또 조카 손자까지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하게 순산하길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레이나 차님도 그동안 축복송과 함께한 아침이 늘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우리 이제 다정한 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셔서,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사연 남겨주셔서 오늘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범키의 찬양 공감하시네도 함께 할게요.

공감하시네에 이어서 예라멋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식님께서는 거의 낮과 밤이 우리 시간과 반대인 곳에서 방송을 들으시잖아요. 하루를 정리하며 가게 뒷정리하면서 듣고 있던 축복송 이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며 바삐 준비하는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겠네요. 기대합니다. 이금덕님 가끔 밤에 들어가면 반겨주세요. 그럼요. 또 0601님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힘들 때 찬양으로 힘을 얻어온 오랜 애청자입니다. 은영 아나운서님도 여러 슬픈 일 겪으셨으면서도 위로 건네주셨던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큰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송을 진행하는 이 시간에 맞아요. 저에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늘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밤 시간대 찾아뵙는 CCN 캠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에 듣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CCN 캠프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끝곡은 정말 축복송 지난 11년 동안 이 곡으로 시작을 했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은 바피츠의 곡으로 라이브 워십 전해드리면서 저희 축복송의 시그널 곡이었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를 전해드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틀 동안 보내주신 사랑, 사연, 신청곡도 함께 하면서 녹음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진짜 축복의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는 미국의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크로스비 여사의 창작 방법은 매우 특이했는데요. 이 찬송시는 크로스비 여사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5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듯 필요한 5달러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짧은 기도는 한 방문객 초인종 소리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그 방문객은 유명한 찬송시 작가를 뵙고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던 남자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는 곧 작별 악수를 청하고 크로스비 여사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악수를 한 크로스비 여사의 손 안에는 5달러의 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 뜻에만 복종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또 그렇게 가리라 다짐하며 적어 내려간 시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또 그럴 자격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픈 이를 보시며 주님은 건강한 내일을 꿈꾸셨습니다. 줄인 일을 보시며 풍성하게 나누는 식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일어나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588장 찬송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 바하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정규환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 손길이 닿은 이곳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김인혜의 음성으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예인 교수 앙상블의 찬양 나의 믿음 약할 때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송수영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주 예수 크신 사랑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었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신재호의 찬양 이 기쁜 소식을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예숙님 리모델링 하려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등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이사공사도 해야 해서 정리해 버릴 것도 많고 현명한 판단과 지혜롭게 성실한 업체 만나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청하신 찬양은 2부에 보내드릴게요. 라신님께서 2026 중남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첫 경기 뛰는데 다치는 자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하소서. 어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덕분에 2-1로 역전승 좋은 결과를 받아 들었네요. 기분 좋은 스타트 끊었습니다. 푸른동사님께서는 태어난 지 100일 됐군요. 다온이가 태명 소망이. 어제 잠깐 들러서 얼굴 보고 딸이 필요하다는 믹서기 주고 오는 길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심을, 앞으로의 모든 날 또한 그분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유기 김순봉님 새벽 예배 가면서 출첵합니다. 들어오셨고요. 보라미님은 오늘이네요. 교구가 친교의 날 행사를 갖게 된다고요. 좋은 날씨와 교구 가족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게 해주시기를,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게 하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요. 유동근님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씻고 보니 뒷머리에 까치집이 생겼다고 옆에서 아내가 피식 웃네요. 새벽 머리 까치집은 애교죠. 미랄 신청해 주셔서 천관웅의 미랄 준비했고요. 토피널라떼님께서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세임었습니다. 보내주시면서 예라 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죠.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님께서는 복도에 나가 하늘을 보니 눈썹 달이 너무 예쁘게 떠있네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는 어쩌면 이토록 신비하고 오묘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신청합니다. 아롱별님께서도 창문을 열으니 새소리가 잔잔히 들려요. 앞산의 연초록 나무들도 6월의 푸르름을 마음껏 뽐내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아름다워라 신청합니다. 그래서 임성규의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하나님 크시도다. 찬송가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같은 곡이어서요. 배주은의 찬송가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3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은 주님이 받으시는 화살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드리는 기도의 위력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했지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는 둘 사이의 판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세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딸을 의탁하는 가나안 여자도 이 기도를 드렸고 마태복음 17장에

아들을 위하는 간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10명도 이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매우 짧은 기도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유는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아뢰을 때 품는 마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허물에 부끄러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마음일 수도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관과 좌절 한복판에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찬송 신청합니다. 이쁜이님께서 청하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옹기장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갈보리 산 위에 박성원의 찬양이었고요.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곡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산들림, 신앙의 가치를 우선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클레어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네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역시 처음 오신 초코초코님,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출첵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맘님께서도 처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후에 장 내시경 한다고. 좋은 결과로 항암 치료 안 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음 모아주셨죠.

어려움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리니 차분한 마음이 드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저도 함께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들풀님께서는 오늘이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희가 마음과 손을 나누고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역시 처음 글을 올려주셨어요. 찬희 아빠님, 아들이 벌써 중학교 1학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우리 아들의 매일의 발걸음에 승리가 함께하기를 하시면서 강명식의 승리를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은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죠. 나한테서는 멈춰있는 것만 같은데. 강명식의 승리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께서 신청하신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리의 찬양 함께 할게요.

미래는 오늘 시작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현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과 미래는 모두 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삶을 걸고 자기 일과 대결해 온 사람들이 고심에 건넨 한마디, 한 문장 안에는 일터에서 보낸 지난 한 시간의 덕계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미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낸 시간 속에 우리의 현재와 내일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16일에 수연 선교대회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수연 맞으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에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황혜련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해드린 곡 주님의 시간에 줄라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찬구님께서 양아인과 김만희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0: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츠.
0: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휴대전화 뒷번호 1233번께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축복하노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면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잔 날들이 쌓이면 그만큼 몸속에 빚이 생긴다는 건데요. 수면 부채. 그럼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잠은 밀리지 않고 그날그날 그때그때 조금씩 돌려주어야 한대요.

주말 아침 알람 없이 습관처럼 눈이 떠진 분도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부지런히 일어난 분도 계실 텐데 수면에 대한 부채 없이 개운하게 새 아침 맞이하셨길 바래요.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가득 채운 채 주말을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담쟁이님께서 신청하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앞에 흐른 곡은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쌍문동 할머니님 듣고 싶어 하신 곡이었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이죠. 검푸형님께서도 다행히 새벽 시간이 아니라 잠 설치며 월드컵 경기 보실 분들은 안 계시겠어요. 제때 시간에 자고 아침을 맞이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셨어요. 그쵸.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오전 11시 그리고 정오쯤 경기가 진행됐으니까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사무실에서 음식 시켜놓고 같이 TV로 보셨다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요. 어제 저희 사무실은 이제 점심을 먹으러 다들 안 나가고 모여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동료는 아유, 점심은 먹어야겠고 그냥 혼자 나가서 얼른 먹고 와야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수면 부채 없이 개운하게 다들 아침 맞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절대적인 수면량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어제 얻은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로 모두 피곤함 없이 오늘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쪽에서 기다려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초등학생이었을 때 새 옷을 사면 바로 입지 않았다. 교회에 새 옷을 입고 가기 위해서였다. 지금처럼 물자가 흔하지 않았고 새 것이 귀했던 시절이었다. 예수님께 새 옷을 입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거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패스트 패션 여파로 옷값이 싸졌다. 기분 전환으로 영화 한 편을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돈으로 새 티셔츠를 살 수도 있다.

이제 나는 어린이가 아니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개의치 않으실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 갈 때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옷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난 전자에 속한다. 패션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싸고 좋은 옷을 걸치면 돈이 많다는 사실을 나타내겠지. 그런 사실은 나와 거리가 멀다. 그러면 옷으로 무엇을 표현하려는 걸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파괴가 일어나므로 현재로선 최대한 옷을 안 사는 게 창조주의 뜻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난 알리고 싶다.

새 옷이 선사하는 신선하고 상쾌한 기분 대신 오래 입은 옷, 물려 입은 옷, 바꿔 입은 옷으로 지구를 지킨다는 뿌듯함을 표현하고 싶다.

상큼 오디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축구를 볼 때 우리 남편이 보면 꼭 우리나라가 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중차대한 월드컵 체코전을 보면서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있고 저는 거실 TV로 봤는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긴 것은 우리 남편이 보고 싶은 것을 꾹 참아내서 이긴 거죠. 예, 남편은 재방송을 열심히 봤어요. 뭐든 본방 사수를 해야 재미가 쏠쏠한 법인데 우리나라가 이겨야 하니 희생을 감수해야 했죠. 아침 어제 일을 생각해 보면서 팔팔 호수 앞에서 혼자 웃습니다. 아이 참 재밌네요. 어제 우리나라가 이긴 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상큼 오디님의 남편분의 희생이 있었다니 알려주셔서 다행입니다. 왠지 오늘 아침에는 안드레아 보첼리 목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었고 들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야, 그 월드컵 주제가에 우리 한국어가 이제 나오니까 그 순간의 감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던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의 DNA 월드컵 주제가를 마음 같아서는 듣고 싶은데 예, 약간 갑자기 우리 프로그램에서 틀기 얘는 조금 그래서 이제 좋은 날 제가 좋은 기회를 한번 엿봐 또 틀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신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들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순복음현님, 지난번 하남시 아이스푸드 배송 갈 때는 사슴이 내 앞을 지나가더니만 오늘 과천시 서울랜드 앞에서 꿩이 내 차 앞을 지나갔어요. 꿩을 오랜만에 보아서 참으로 좋은 하루입니다. 예, 순복음현님, 자연 꿩을 실제로 본 지 60년은 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뭔가 이제 사연의 반전인데요. 갑자기 꿩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놀라서 사고 날 뻔했다라고 사연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꿩을 오랜만에 봐서 참으로 좋은 하루라는, 아유, 예, 반갑고 신기한 것보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담쟁이님은 길 가다 넘어져서 무릎 골절 수술한 지 12주.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고요. 일상이 기적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칩니다. 사라 맥락클란 오디너리 미러클 들으면서 마치죠. Just

0: 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 광고 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race greater than ours,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Amazing Grace 연결된 접속곡 메들리. 송요찬님도 2부 잘 건너오셨고, 바람내음님 안전운전하고 계시죠?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지방 내려가는 길인데 이제 일부를 라디오로 듣다가 서산을 벗어나면 주파수가 흐려진대요. 그래서 서산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면서 레인보우 조이포유로 환승하셨다는데 지금 들으면서 조심히 안전운전해서 가고 계시죠? 6월 13일 토요일 정비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했습니다.

웬이 거마스 예수께서 오실 때 카라님 손주 돌잔치하러 포항 가는 기차에서 듣고 계신데요. 와, 오늘을 축하합니다. 기쁜 날이네요. 손주 돌잔치 날 포항에서 치르세요. 아이고, 건강하게 잘 커주는 아기에게도 감사. 그리고 1년 동안 키워내느라 힘들었을 아기 엄마 아빠도 고생했겠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카라님 댁에 즐거운 날을 축하합니다. 행복만땅님은 조심하셔야겠네요. 냉방병에 걸린 것 같대요. 밤새 기침하느냐고 가뜩이나 설치는 잠인데 더 못 자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대추 생강 넣고 팍팍 끓이는 중이라고. 예, 아 이거 좋네요. 생각 잘하셨네요. 뜨끈하게 이거 주말 동안 드시면 금세 감기 떨어질 것 같아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은 뒷자리 898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은 인생의 경험과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판단, 내 능력,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포기를 요구하는데요. 이 포기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을 벗으십시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계속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찬 삶을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내 방식,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됩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묵상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의 과정을 거친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였습니다. 와, 보조개님 댁. 캬,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인데요. 특별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악을 틀어놓고 유부초밥 만들고 미나리와 삼립국화나물 겉절이를 합니다. 5년 만에 귀국한 딸과 추억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전에 호수공원 피크닉 가서 도시락 먹고 3시에 퇴근하는 남편과 합류해서 연극 관람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이면 미국으로 다시 갈 딸과 추억 쌓기로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우리 보조개님의 따님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가 봐요. 네, 방학했나요? 한국에 들어와서. 아유, 옆에 두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가 귀한 따님인데 5년 만에 귀국했으니 캬, 얼마나 이 1분 1초가 아깝고 소중하실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하셨네요. 이거는 뭐예요? 삼립국화나물? 오, 이런 것도 있군요. 특식인데요. 기분 최고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따님 한국에 있는 동안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따님 결혼해요. 3445님 축하드립니다. 좀 전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을 축복송으로 들으셨겠어요. 파크릭스님, 남편과 음악 들으면서 공원 산책합니다. 그리고 비밀 게시판으로 오신 분은 오늘 남편과 딸, 아들과 함께 어머니 밭으로 마늘 재배하러 갑니다. 감기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아침 찬송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려고 해요.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한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네, 아유, 자녀들이 착하네요.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 끝곡 Victory in Jesus, 예수 안의 승리. 이 곡은 어제도 제가 끝곡으로 틀었는데요. 어제는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승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죠.

0: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러브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중 하나로 칭찬을 꼽지 않을 수 없죠. 흔히 한 번의 칭찬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고 기억에 남아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누군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 칭찬, 어떻게 자주 좀 건네는 편이신가요? 누군가에게 아, 참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 라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칭찬 들은 이후부터 말을 더욱 예쁘게 하게 될 확률이 높죠. 웃는 모습, 와 진짜 선해 보여요 라고 칭찬한다면 역시나 그 칭찬 이후로 좀 더 환하게 웃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런 좀 디테일이 담긴 칭찬 하나씩 건네보시면서 즐겁게 토요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His Plan 너는 꽃이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홉 번의 책망과 훈계는 하기 쉬워도 한 번의 칭찬, 한 번의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칭찬,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칭찬은 그 칭찬받는 상대방은 물론이고 내 마음까지도 또 선하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 되도록 칭찬, 너무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황혜정, 김정혜, YBK, 강성민, 그냥 웃어요 듣고요. 장지영님 청하신 곡 샘, 야곱의 축복, 그리고 임소현님 청하셨던 주나와 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요. 황지연님의 신청곡은 양민호, 이마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미리암님 청하셨던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닉네임 미리암님 청하셨던 곡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들었고요. 황지연님 청하셨던 양민호 이마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임소연님 듣고 싶어 하셨던 주나와 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고요. 장지영님 청하신 샘 야곱의 축복 그리고 앞서 황혜정 김정혜 YBK 강성민 그냥 웃어요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오벳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듣고요. 샬롬 고은강님 청하신 송정미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요. 4031번으로 청하신 곡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 여기에 한 곡 더 이어갈게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뭐 그의 생각 들었고요. 앞서 4031번으로 청하신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었고요. 샬롬 고은강님 신청곡 송정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앞서 오벳이었죠.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0958번으로 청하신 곡이에요. 박종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0: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나니 꽃 피는 날이 있다면 어찌 꽃지는 날이 없으랴. 온 세상을 뒤집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밤에도 소망은 하늘로 가지를 뻗어 달빛을 건지리라. 더러는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와 일기장 갈피마다 눈이 내리고 참담한 사랑마저 소식이 두절되더라.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침묵으로 깊은 강을 건너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이회수의 시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